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 체지부타 니다 체크마 시고 셰라 문노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 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티치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체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대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인교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대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0: 주시장아. 중앙달.
1: 탑주기 견용기 나바데나. 계시 후종난타 단송 야구 먹군데. 사치피게 치네. 높규 못터블라 편도 요시. 장게 삼르 야구시 당제. 강교 모군 쇼다. 주도 치고기. 장주 모조이.
0: 주시장아. 람사 달래로가.
1: 육쇼. 갑수 제비야. 내 급 육쇼. 선이턴도. 고송함다 난고쇼. 나의 대통령도.
0: 됐어. 니 람사 먹고줘야 굳이 쉬죠.
1: 어렵구나.
0: 주시장아. 더도 강한 나의 가리나.
1: 시에서라. 준비를 진단할 듯사. 수 진단해. 수 준비해.
0: 중앙계 나서 시화주가 현사. 나서 진단하루.
1: 두세 사제디. 주니 칼체도.
0: 주니 칼라.
1: 랑게 고소 달린 구제. 나 사와 지기지라 쇼비스라. 더더 랑게. 내 이기도 키지. 니르치. 你也撤钱呢 中央说话就行
0: 这次就行了 注意的
2: 开封 让大张国涛培育记不起 你跟江西平乡的一部长是呗
3: 是
0: 我你苏联的地图 这话也好有 但没头吧老没过清楚 他的出国肯定是差点有呢
2: 张国涛是你的 미법심침부팅대지샤
0: 코란당나기 겐제송사 레어치드 롭시시라요다
2: 다르 이념종디 주양다 봄디시바 두니침부요리 장게 주양 섭치 로듀 장구토 수가신의 성비
0: 니해 중양 섭치라
2: 다그래
0: 레스 제능에 스니튼쇼 모두시 추니카치바 퓨리가 사치 규리 니 중앙 문제 대자라 송교 자치도 다쇼지 로파당기
4: 로드셰니에게 사무시 사고당도와
2: 로드셰니 토제나 말이 누교라 발라 청뇨미리 막고 서구 규리 중앙 게터도 칭아 익제되나제 먹은게 청뇨미리 유수 공시다 최대를 지송시 직팀 락다 미부든 규리 화도요리 람파라 미래기 냠뇨 야코사요리
4: 唐人你们俺做一日子归追队陆屯博城的一定给国宝小夜单加上阿拉给拿下这部证件对明日团队给每个队不让的前三个陆队先念三个三路俺最好过去他当俺做四句要听这游戏马赛俺做红镇的面马马的你们不用看起来你们拿了成牛米的变得最游戏他的野客了干爱车队 나도 전유미리다 퇴지 체급에 맞세 전유미리기 편도소 나도 님도 리고르 쇼규 지자다 꾸룬 체급시 제자 루드시니 나도 대자라 심자 체급마시 나도 루비 중람도 그래
5: 섭세 오예 리라 투데마나 니 온진나 베데자 진수 체처
0: 어 루디 샤소 디퀴르 랑규 유자 미총세 루비 중라를 兄弟 후슈 내수 카르토네 니사슈 가슈아
6: 레스 내게 난다면 좀 줘.

0: 교고 된대 죽지 이제. 네 되나. 다다라 대미도.
1: 나래 나와줘. 이내 겸제 가리네. 시에마소.
0: 도시. 바 소르나스도.
1: 소나 가리.
0: 에. 도군 대단아. 급쇼시.
1: 알라이. 고즈 그저 제비네. 맞어. 첸디라다. 다 아니었음기.

0: 야 미김비 너군 디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2: 미망부지게 마양냠주네 한국 가르쿵구요스 제트기 예 데비나 림고 대당초에 다르마탕 겐과기 군게 한국디 뷰제 베레스부가 한국디 요디 토부송다 Jianguo gangbei chido ma jia ta. Ti tu bu ji le ya. Ya yang wu ye ba. Jin ne gang ba ga le ma gu ta. Wu na ma xue bei, qie ji ding zai du ga. Ne de bi na. Qi rang tu lu de wen an ne di si nang xi.
3: Ta ya zha ga ji sa.
4: Zha de le du du zhu ge.
5: Zha ga di si ge ba ke yo ma re. Ran bu lo qin qin de ma re. Han li fang de pei ji shi dan ba. Di na ge ju zhi zuo ne.
3: 人中的面子里切张炸裂卷起面都拉张拿不也不去切意所以这盟友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写干部就站起瀑布当所以这盟友呢就是地雷林子去瀑布当俺的球鞋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
6: 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有多韩立方跟踪店的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坑冷书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开车韩立方从康哦现在这些了南京林国大金韩国的科目那些那么我如此的了那么我如此的了那么我如此的了 오야, 땡기 꽂으십니다. 다 다른 한국에 오늘 슈가입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오두.

0: 오빠 예보. 기라 가르나 그일라.
1: 기조 마르마 심도.
2: 나 좀 엄마 매나. 쟤는 술에.
1: 기조 사마. 자꾸리.
0: 오빠 예보. 도스다디. 나 마오쯔동기. 고요칸기. 자 선생님 통두. 자고 자고 통고 있으리.
1: 俺说你最叫去猪妈妈妈大多出于局了苦命当没公给三名学不起
2: 给我也不

0: 장게 내주디 그네 거죠.
1: 고민세 쇼고 나 주디 레스.
2: 장지 신문에 지기부 제부여 자도와. 지디 제기업체 시다.
0: 고부제부 장게 마마 잡교다 하럽치고 오래. 고민당 준담러 이시샤 카리나.
1: 나 디
3: 고부제부 고부제부 고부제부 데네스 갈라소.
1: 종이 광라기라 이 호치비에쇼. 니 참박하시에 쓰미유 군수에 소소 주먹 인스기.
3: 근데시교 조심하라 수이나.
4: 아마우즈동이
3: 조심하라. 안노샤 막도의원량하게 조이치모 황차오이.
4: 모두 황차오이.
3: 조심하라. 감사.
4: 감사.
2: 아주더이.
3: 멋심주라. 고감사. 그수이다.
2: 지가. 루틴원텐지
3: 지금 소식장아 공감사 더 쉬운다
0: 공감사 루틴왕차
1: 디
3: 곱게불라 키랑게 고주디샤 코나즈가주 마르마기 땅중야지
1: 디
3: 곱게불라 키랑게 형제씨야 코나니
1: 주마지
3: 고주문네 마르마지베
5: 허지
3: 니 노스이리베
1: 这一不知我不也不那记得过去提的话没记得我妈先写不记我那是啊我记得我妈先写不记我就也不迷路你听到嘴妈妈了免疫当不知你过不不出书意的我去提这是我说我做了两百元我做三没了咋是
6: 네 학삼 남다게 키나조 거수슈기 땡게 저시들이 염쇼
4: 저시들이 도제나
7: 도제나
8: 마스도다 소차부치오지
3: 레스레스
4: 로데오 황초 자 뒤도 레중아 我就刚刚说白马赛 同多主席长来给 诚意我们那么多啊
3: 主席毛了同忙也毛过了其他组苏卡家伙三么学一年两百了去落车间你们几个过几次你也曾经也不是要不赢爹里对我这里连接接着三么学同学呢我学妹特别要记了连接前面都那么多先么多我主席长来了谢谢学同么多
9: kian zui zhu xi zhang la nang da me ba
3: oh kong nang da me du kong ge zhongyang ma ma ka si ka le pie wu yu zang gu le xi ra ka yo ri ta jie bong de ni niam zuo tu zang nian kong ge cep xu jie wu zhi lian ge la ge su xu bu da cep ji cem zhe xu ruo song ge
10: wan zui lu ting guo tao wo ne xi ra chen zhong a
3: na zu su gu ne ben zhou song zang zhu xi zhang la kong
11: 叫托亚姆多哦谢谢朱市长了哦朱市长了给我打过来起来过了送给你看给今天你莫斯科了你们到下列那边马车他都各地地不错啊西拉城能给送给嗯陆天国道给已经拿了中央了各自全部预备过吃一下所以每个自动给一心归给

0: 고송소라,공무소,공무큐에노무소. 레스.
1: 계란이게, 겨우 미들레.
2: 레스!
3: 退退退
1: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你们俩都不要紧了，让他咋死都可以。他就是，他就是。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来，
3: 로망부 탈 없지네. 초부터 리게 이기나라 가서 가네. 니마기 요수매베 빠냠디 응그리 싸마죠.
4: 주시장라고 커커도 가라 막된 긴자 아주 봉치비에 탑조나라 오늘이 깨자시라야지.
0: 야오리 주시장라게 먹고 야오테제 치토야 예라마다
5: 쉬자.
4: 우지랭게게 첩세 오윤리 신년사네 도스 케이기리 나주 봄드시바 태문 축도 걸좀라 고고치디 먹추 도서 냐버지 이내 다더 먹봉 주교다 마구 직제 야호시라유
5: 부대 황차 주지 장라 지단체나 주니카 그대 주옥제
4: 나용대 관계 등자지가 제일 필수기
3: 그래 등자지
4: 너지 나 퇴제 님니의 심소 관다도 님신시고리
6: 도시장라라 도지등자유나 남수 사대당의 그제스
0: 본대니 좀 사오리디 고바조미디 마마기 시준다 저와 친구 요시 제자 주시장라 간교 비에스시다
7: 秀霞 아니 秀霞
8: 나지 랑간 등기가 갈라 봐
7: 랑라 중秀霞 사마트비
8: 루툰 중秀霞 럭부리
7: 봄드니 좀자 랑라 秀霞 슬러비나 참토카
8: 소란다 참도 카도 랑게 돈도 드르름나 녀라 슈
7: 자 나부터 드 마스다 되다 녀라 가르키도
8: 어찌 샤
7: 어
8: 로텐초 너리게 먼저 샤게 할리수
7: 제제제
8: 아자 슈샤 샤게 할리스과
7: 그런저 겐게 하도
8: 나리, 얘 라이게스 치고. 세야라, 랑가 당고 챙카. 자세 뎀스기. 랑샤디 크네라죠.
7: 뎀데 루베 류라가 랩지.
8: 아, 랩지. 칼치나.
7: 나 콜레 인지. 네 주디 세프샤가.
9: 수이통. 자데 가르치기.
7: 준이 집 황라 감사. 쇼샤. 콘 준이 집 황라지.
10: 오지라 감사.
9: 배면 루데서. 감사. 수이통.
7: 예.
9: 대추다. 전달 시어유.
7: 렛츠.
9: 큐. 큐.
7: 야. 파링시. 내다. 캐나다의 러브도 샤다님도 독수기였다. 신부셔리. 맞아 위다. 돼야.
11: 주샤. 샤드 사냥이 바른다.
8: 사과총. 마센 토라리.
12: 겨우 추가져. 겨우져.
8: 겨우치.
12: 야. 러브주. 자.
7: 아. 중요황라. 아. 중요황라. 도스군난다. 아. 준영황라.
9: 수이통.
7: 예.
9: 住上那个当贵宾领个姐妹吧。
7: 姐妹，是的，我当着工作的看嘛车嘛的。
9: 年前那个后面路都走的，卡车都爱生病。大团当我们写的，中央工资拿不到，叫我穷哎。
7: 叫我有我穷，大卫创店的，不们的严重创新个不啦？你毛主席的吃喝条件，不们的糖果糖在擦做的，说不得没吧？偷偷多几钱要是呀，卡里斯勒不就，说过，春英完了，第主席长了这样年轻这边，
9: 木头去的，
7: 那是主席忙了个，俺根据能去趴下，从多年吃喝条件对俺打哪去？年前呢，中央给工资连接哪里？几个主席长了个些个都是多么多，工资新大仓嘛，要些啥都。
9: 哼，几个主席长了哎？
7: 嗯，
9: 黄卡结束。
7: 光片金，俺做主席长了的，这不有着。我真心的能理解，主席长了了，归我清明多。

0: 야쇼. 예. 로들로보. 나부터 내가 세세. 전다 하려.
1: 어. 로들로보. 네 전다지 생각 삼답이. 인지 기라 녀사 쇼유.
0: 마대지 쉬다.
1: 레스. 디제이. 나 로든 고다오 텐타고 두드. 광 넘겨. 딱다 마대베 소나슈. 먼시 광게 중앙 밀라 샘스코엽실 하는 기. 이내 까뮤 송기 송기. 사치디 코라 소스다 나조니 치료대 요베 전부는 실지기
0: 무티슈다
1: 더도 공개 주베 노장 예전념 디시슈 중화 수웨아이 중앙 시슈다 카디 능기베 나와도 제장에 니세 되면라 좀 TV 디 까마 사바가 되지 루든 고타라 카드다 최고지 테러 전 삼초 루든 레닌게 니마 친가 좀 이드 되지 게제냠 지스슈라 규주 남지
2: 니친 지샤 장고타오게 소소미다 천저만 고유상 왕지기 순셔와 승보리 나 주티데 제목 주봐. 인지 슈마쇼코네 주라 격불다.
3: 오세 자샤리소.
4: 로드 자샤 구속을 해도.
3: 오세 균체만도.
5: 로드 자샤 주다.
3: 레스 레스.
5: 어 로드 자샤. 예사지 도부손자. 조수부 균경. 주다.
2: 나마 미상무 점수 손도가 두개.
4: 네.
2: 로드 고타 나나스 고두개.
6: 로듀소, 디리 나 봄디 당보다 시버 개경앙 냠중 투배 지기 첩식 손도 당보들이 조디 가레스나 진주 봄디 니기 피게 가조 탁주 시아들이 디테러 니에팅우 까마삭바가라 주미 시뇌유 디나라 세브시라치유
2: 송추 소랑
6: 장기 穿上 간르치 샴라 나주 로듀 도와라게 주구 사지 모우 섭수제 예수비그리 장매 녀보 추두체 심주체로
5: 어 아니 단다 장매 심구치주체가 내든디 봄디니버 냠좀 주니 사지 근대지러 소구 사부수 고야기 내든지 장매 신세리 소구 사부수 봐 문제 차긴 숨거리 당부디 먹불 뱀배 급두 먹더지 단다 봄디니 부터자 매미 마르치 도부슈 체루 체제 니바르도 사케 쳔부 주고지 딘데 총부이나 급두 먹더 답대 요지 머시 송리모 사자 야침부지 이네 망치와 컹르다 자탄 소자 급두 먹더블 벤도 요마시 니부디 망조 멍시 야우다 니모망 부고지 이내 송리모 서회러 동제 미티 니출합설에 요마시 마세 망초와 청뉴미시시 디제이너 먹봉커서 야우용구마시 손부디 변조 야우구에바 당토 주지 장가장수 토부거지 어 주지 배부총부이너 아니 시내 매미소 토우지 이내 송리모 서회 통문이네 주지권배 사실이 주지 마당배 마세 먹봉구 시제 원소가 견린태래 강에 침부 요시 먹봉 또 침부 유린대나 망조다 주리 협도 쇼시 딘제체나 딘시 피게다 조준러 뉴지 고미당원의 시내 슈유고 먹봉게 교 다도 정주가제 혼에 지르비나 디디응안조 미미롱동기 무토메베 자탄토러 시딘치와 치리 로든소 중대디 섬유리 대버다 도우나 나주여니 사치 컨테지러 수구 주그레스나 중앙내 문제제나 차르치 전선간내 사자 원잠치 담니 나주 디스투야지 강이세나 비게 사기치라 미버투제게 토바 무소 통공에 배부여지 마세 마르시젠다 蒋介石捡的钱不有咋马上把个撇给了骗多钱不有咋谈到崩亲吞压的退了朋友咋马赛退罪好像咋差不了俺最谈到马吞吧爹爹姐退罪国不赢了胡宗南给宋朝妹妹独立不切策略各地的俺最强给宋朝主要的消息国给钱不送了接着退罪罪领给
4: 고급등진체니장내송초조야디탄당안주랭게개치슈드리마르마지교군동다군동군의둔태중양계무투겐디개구요리

0: 朱市长了，本地堂屋露天藏美，抢救过了，吹头前辈马赛，等到主日对接，吞进去。兰芳，让给抢救了，土狗吃不起鱼吧？抢走了就在船上干了，定是杀不起走皮呢。王总理最熟悉的日吧？嘿，嘿嘿嘿嘿嘿嘿嘿嘿，这张海银呢？让卡的上面，你也行个嘛的嘛上西。 哦，马就不要配呗，选到卡的上不来。让给陆队秀云了，定是啥不做差错呢？给你枪支也不都是来呗。叶少叔，这真是啦，你先别，哎，这的三十几两个昂堂古大，枪支也不要的，昂你不是？地铁了，俺流浪分给，这是金马的，这下，这是嘛钱的这下。 可对，抢救了周麦的本地广东潘哥，归地七个月上，他的年长些呢，用个马子。郎方，让给接了运转船吧，中了土队，年初几，怎么去？卡桑，年能就到四台查事，广西拿到是了吧？哦，哈哈哈，弟弟能打不好，年就不，年先说，能打有马子，我能赢。嘿嘿嘿，让还赢呢。
1: 他妈把母亲困难，又不是意外啊！我们就没到，冷不住了吧？巴拉是冷差呢，他多么这不赢呢？我那俺床上不热是的。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0: 게 봄도 당골 로드라 럭바 치어 해지 마피.
2: 저분, 저순. 예. 그 좀 좀 마시.
1: 레스. 하고스.
3: 파죠. 예. 저기 좀 나. 로딘 쇼샤. 대화 좀 해. 섭섭 실라.
2: 로딘 쇼소. 네 좀 보다 타링 치아.
0: 뭐라 탄다. 루스 캐셔나 유자. 나다 타링 다 쇼요지.
2: 네 좀 뭐 저와 집지 쇼스유.
0: 네 말한 갑체 좀 마피.
2: 가르쳐 봐.
0: 어. 어. 갑자기 뭐 이겸나. 엄마 신 체업지.
2: 쵸. 쵸. 소이도.
0: 예.
2: 네 레버닝산에. 나도 저 고송아. 몸대 상보. 둘이 새로 지유베.
0: 어. 네데 튜티 지유. 저비 룰라 감사.
2: 로딩소 감사.
0: 아. 저비 중라. 시다. 나 저 저비 룰라 바담디. 키랑 바담다 둘비나. 껴케요 마타.
2: 저비 룰라. 라네 바담 주위에 아.
0: 헤. 녀승부.
2: 미스테다.
3: 영화. 티야고도가.
2: 티야고도.
3: 키랑 티디. 녀티레. 주제 유스리.
2: 티디 문에 양고도. 도스다디. 배제만 고다 없자. 집제저 뉴유베. 어.
3: 중도 기간 되지. 도스 뉴유.
2: 아직 괜찮네. 디뉴메. 이내 타보도 카데 두뉴메. 헤. 증스치게.
3: 제발 제문도 이내 양이 보니 쇼제 트빌랑 메규 다스비.
2: 헤지. 버셔 종아. 헤. 다스치게.
3: 용아.
2: 대증되면도 자세 나줘.
3: 태도.
2: 가. 고송아.
4: 예.
2: 트리시.
4: 레스.
0: 트빌라. 슈켄라.
2: 가가라 라제도시
3: 집에 놀라 공부당시
2: 쇼다
5: 준비 경호 중아
6: 경호 중 집에라 집에라
0: 집에라
2: 라제드스, 셰프 중위.
6: 지민아, 지민아.
2: 조대시.
3: Chibila, yuan qian mu duan?
2: Tabo, ming ka su yu. Ming ka su yu a.
3: Zhi zhong, ming le li gong si yu.
2: Nie si bu xia chu.
3: Chibila, jie li jie yu.
2: Ba la, de ma ri. De ma ri, de ma ri.
4: Bung bu ni,
2: bung bu.
4: A le. Neng du gui?
2: Neng mi du.
5: No,
2: 디진 말해 디 창소조니 창소조니 선사 주리도 와주디 테르 차이니 다데 줘 나치데 유사 다다 라바테슈
4: 먹부 창조 가 봐주니리
2: 창조 천상 간라 디 사브소 와주니리
4: 천상 간래 제너 나 주포 유루
2: 맞제 퍼윤련 요청 버다 퍼윤련서나 나다 쇼유 디 제마제 페율리스나 찬스 캡처리 제마레 봐라 어루 장소 줘야 돼 네 다 셈에다 님이 지니 지네 요거 쇼유 클리스다 요거 털 봐 머리 봐라 두시랑라게 지난 렌스 고추 가상 도스 테타스 당대교부지기 기랑라 공다스 슈로치사
4: 계치마지 차차변의 주루
2: 어루 어루루루

0: 예, 세상. 장교, 장교에서 본드 집에 고교제 결문도 예전의 고타오게 담주에 등금도
1: 접수주의가 손뒤토로 루든 고타오게 계린소 디대체는 중앙의 처주래 개버리
0: 야, 얼라 창부 집도에
1: 电商台里你们估计，你也是有目标，别急，差不多是给不着。
2: 俺们几点买？
1: 那个钱没多，你要去过那查住去。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0: 어디 야죠?
1: 아 계시 말이.
2: 로디 감사.
0: 감사.
2: 로디 중쇼샤 통주게.
0: 어 중쇼샤 피해도
3: 클린다.
2: 야죠. 쇼샤.
0: 계시 말이.
2: 쇼샤.
3: 야 믿으시자.
0: 제사가제 야 보드리자. 让团队们呢, 也比如这个。
2: 쇼샤. 아자 하나 감사.
0: 로디 小组 감사.
3: 나지 라카지가 연봐.
2: 나라 잠시가 연비.
3: 지스 团队见面呢, 나是不是还没有啊?
2: 喂喂喂, 忙着的, 我头都让舅舅的, 准备留了结语。
3: 你舅舅 피해도.
2: 야쇼. 저등아.
4: 어디? 로디 小组, 라카지가 연봐.
2: 나기나죠. 잠시가 연비.
4: 爹，你看这，丢你几语？不是，呀，丢你几？丢你几是几？看
5: 哪组过来的丢嘛呗？呵呵，姐，那里，让那家子伢子里，啥么子情况？
2: 先生，生病了点事，嘿，找不着谁，嘿。

0: 막둥이 내 눈을 다가 샤도 저쪽 전다디 디링한테 손도 간라 잡자식이 알라 장가 지금 쉬다
1: 됐어 점령에 잡자식이 중앙 접수주기에 심주 대비 접규 말마 지게 먹지 간 소규 제소 중앙 살지 막도 우유랭한 주시 루든 주대 말마 지게 먹지다 주시 전부 루든 장고 타오게 지게 접수 우유기 개고규 등에 지게 접수 우유 정원 라이게 중앙 경위로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마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 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보 다투스나르 첩제데네니 보라 로고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르 첩바규
3: 조호도생비 아이네 주두코는 깡바질게 한국시백은 추배월을 해봅니다.
2: 네, 로기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랑 샤브기도 군대 대비위에 맞해 줄대 인식지도.
3: 한국이야 야구스도 와. 티브여봐. 지다 마셔. 양보여제. 구동 기자지가 군에 내버였으니. 광침부 맨거.
2: 광침부 맞다. 한국 차와 광민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라 광민이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도 와.
4: 波上恰吉马吉大大马的呗罗吉帕追他们恰吉演员去狂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古隐呗这追椅子他扎苏扎农旅追椅子恰藏于呗通胸吉培育银阿西扎迪诺开始追子银压着恰藏下这刚不恰的小子花亚的苏干红的鬼巴不得咱们马大撒起来这张罗吉帕追这追的
5: 罗吉帕追这追的我那样我是的我忙死能给这张是的也过是的样子是的是恰死但我觉得这是真正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那面子单的忙不要了吧现在这出去收购的也可是去多的罗吉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样我都不是的这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多多这干不大出去没个做难点的借不多现在这追的这所以要过呢罗吉帕追
6: 平安人光感激了国家党出去的无影团在三百四共黄在感激了国人就等过来这么个感激演员在黄在国人恶军而故他国书的国影被通中级培育通中催促能力您对能比赛一年段有在团在七落级

ji gi nyam nang juk ji xing yar gi nam tu guo cu yue bie za dang ding tu cha zhe song nian tong ju yue zhuo ge ni yar gi bian yu gi chen san zhuo qian tong ma ti shi wen jiang ti ling gi zuo zhe ni de dian gi qi li xi de ti ni ke yin gi dong zha 차차시 대만타학비 지금 뒤에 거봐라 톱단 시행식이라 유바니 바바시 토제르미 주점 신비 신동추 처주 송계네 다와양 신매로 수입 차겐타 개발의 대점에 티 창충차네 지르뇌 체점이시 Jinbui Guotuo Tu, Zuzhu Nabu Duo Zem Giba Ma Se, Xiaobu Ya Kang Zem Ge Yu Rung. Tanda, Xiaozi Yongsu Ge Mei Bi, Pang Mei Cuo Jiong La, Dian Gui Ji Yu. Tu Yi Jun Duo Ta, Kuo Liu Ta Chui Dun Chong Ci, Xi Nian Cong Nian Qi Tu. 미지기 시베 타로레 차자초로 네서 톱식 코드윈 톱 유바타 관츠 직진 디조로 된네 경신도 다세 남조치 주의라 쇼바 제부 강점 시자유 Masi yer tu su, seri bebe lulu yunaya, chachu ki chuba kya gawwe. Ribong ki xiandi yi cimgi mekshi. Ama lo li mewe, baba laraya tengu cu. Yedab dukbu teya, 제주처로 워마시시 젠부 쇼송장네 세리 송시 예배 세초비 탑수지 나와라 독특지 양해

테네 롱마르 큐바 따라 파르고 제체 속자시 차론 치로마 중 공니 고베 카세수 큐르그 임시 왠냐 탄데 투수 치마뉴 망치웨 셈바 세리 토도 네메 대야 다왕가버니 기베기 투지 임비 무메기 탄고의 최도 가로시 최교니 내라웨 차와시마시 치마뉴 포레기 무세 투비 네세 레부식 담네 가마레뷰로 공네 대유 장베 김규 최니 치마뉴니 숙라 구교의 토니 베리 치망슈인 중매 카조타 육제 민자와라 데니 릭지버타 랭무 치기 유징 데니 관조의 믹스에 기 랭무 치답시시 치마뉴 포리기 네사카시 제로 춤제 강양 토미고 마세 최제 림신 토론 조시 예배 왕키 코베 응규야 세유시 당구의 최토 고급 타닝가 냠도 내여 버렸딘 감을 수요에 제덤디 차고 채버야 치세버시 더블레브시라 롱도 교네 지문요 무리시 코치를 립스 웬견 코문이 와라 자로 위급스 코바 태좀기 코니 와라 레주 메버자 다니 탑시 시다다 뉴스야 다리 그 무리타 체마타 람세 자주비 테니 제문 요기 가로 주위에 탑람 시시 제단용 서도기 캥버타 뛴 소자초 칩세 퀴식 최신 유 제문 요야 신뢰 워도 대니 시집이 대위에 롱추 명신 유 서도 예와타 차단 용비 코조라리아 쇠쇼 개발 교류 其中推索人民成龙当晚他汤贵勇库西美的逆度有利切当起监委有的做把人切把他没去监委有的做了数据基本切第二晚了人中给干贵些运气出不也 河南人物出自民松东的该月景或者你所信别苦头别日有敌人村呢下去宁夏以龙潭潭二都是托岗的这一把潭努不去阿拉下其他潭这一地中国开干前为人中三个米层地基督求了一把马赛阿拉下了厕所塔我擦了土木队员 다와초바라 니외 초슈르 난도 최바타든 지기 배윤 세고초 여징 아라샤 나콘키 허란지고로 조 탄괴 지신 계자를 연구 유바타 태수의 로마타 매도 참마 첨부매 왠야 나초기 치중원에 나르신 신마르 댐베 세리 캬노마시시 미마르 강지우이 강사를 로마 수입에 세리 최신
타르가우에 지그니 코베 유링 제구 체바티시 코베 초도디 파르더디 통통시 유용 디 캉조이 메도기 계산을 주교로 균칸야 개그메 샤와 세르진 레벨에 지원함세 최교로 고겐스유

Sela Rutsarchi, Chungjong Pame, Chugu come to Deme. Pame, Chugu deja turn to Semje Tizamichi. Kapsa Zembo Dira, Miji Clip Kawama, say, Tumja Manchiwalia, Gogor don't to. Yangsar Tumbo Terin Z to win Chibuni, Pazu Puyu Kundiru Tune Chishimbe. 나와 코나 인시비 콘주니 퇴오메 저르른 제겐키 진짜 받다부시 나초 키마타니 송 제웨 코토 랑가라 조규 토기 유메 웬야 저르 사르본디 콜라 제노 사바시 지유 나웨 미베 제모 종차나야 강포 조사 갸치모 메루 야르란 토기유 테야 긍지 톱단 덴베 파조 겹치나야 덴보르 란토 겹테라 아망웨라 친신루 나주니 듄토 좀 하베바라 렘티 신식 제괴 총이없이 나주 롱접 체스 니구유토 신도 서브 유에바 응은세 튜브르샤 더블레브 시라 지그나 세기낸디 최다 팅 카제 체바규 코바 림신 로고 체루 송예 제메 짜잔 도부티니 콜라 진비에 차갈리 슈티시 탕토난기 긴외기 로주 체시덥 체와띠 티다 긴외 루징시 닝게 켄베 코리오 최도 초고나야 웬야 탕토도 유에베 지신타 니가라 자와 땜부 초토부 유나 니게 심제 초야 티신토 유링 기비 용유 인바 메 카라고 계단타 텐바 사괴 제니 최소기 각게 쳔부시시 원야 낭소노 규기 바단지 링키 치단키 렘미저 와시 더비시 바단지 링 치단기 갸균 지리 조심마 칭아레 게 유진 Tante Paduya, T. Junji Mabar Jagi to Joshi Yuching. Kanda Chidan Dini, Jungo Chidan, Unniba Kyu.

시블리안에 당 영업에 농속 차부티 내리 넘시 간부로 교화자마세 대신 로망부 규발에 차도로 농세 템리 짐기 심으로 당원래 타수 제본 시도 즉유 태야 농속의 뉴베오라 제르 태야 농부터 냠도 지가라 균도 조싱 나만나 초바식 문제유 왠야 지리 튀면디 민교를 흔히 내유 대야 지림기 띵줌네 싸워기 추출의 갱기 지림 난코기 렌시를 치루 손네 댐부차조외 대 지리 튀면부식도 교로와시 바텐 지린 지단티 최근 체미도 쇼르 시엔비에 알진 계속 체미 띵도 내봤다.

사워기 추버진 뒤에 치르 튀버 추버마세 타동 초 갸탈 하갸 추비브시 모제 치르타 제도 뎀비 초 편준 원단 초신 제단은 지워타 초 힌도 네비 낭년리 Kuyun dila ya, zhongge qie zhe xue ki qie tang xie bie cai nian yang tobi. Qu tuan gong pui sum soba ti, qie tang du cotio qie gen soja nam la kim xi xik kwa tuan qie yu. Qie tang wui su qia bie, yin di ri hu ci wu ni, ma xi pa zi jian xie yina ya. Dunyara tuzi su, tsewki ki lingzhen chungu xing ni, tsame chu tamu xik du yu yu. Lore jigaran diru nebyo chiri namya tsewen jamtu chuku jiwara yu gu yu. Chula dene tsua jikhen ni, dabjaa kwanda maa yin baara. Tienga dwajee sarmae tujudu yaa, mii rii ki sajan dheera shinglea taa ridaa nguanyo yoo ti. Chidaan tanzaam, mende laara nguan kya yoo taa chuk tsokyong chebe naba cha nguan su goeba le nguan tu. Wendi, chidaan poru, longa nyi yilhaan zam song uwe Patin Chilin Lakan Ti Mi Rigi Rangjun Kamla Suwa Mwilam Tebe Lugyu Tsela Ti Patin Chilin Ki Rilun Ta Tsewi Ngo Pardu Chakdi Nendi Gitu Tamje Ki Rimun Sambu Ya Du Yubsi Alasha Yeshu ki Sharcho Mendalara. Nangame Tuisu, Minam ki Changwesu, Ngamu ki Tumgyu Kuyubata. Tabhara, Longu Tongcha Mabude Sinaya. Ngamu ni Ngarchi Alasha Chibuzo Tishi. Ngamu Nungi Jeni, Alasha Yeshu ki Tsunda Tihi. Yata rawara, ngamon ki bu rimshin jie ne, luigi chweze chabara che di. Cadu chewe yarga ti pala ge chi, lari ya bunsom tobu shik gig yubshi. Dawa sum luenbe ngamon chung dini, ngamon nongi jengi kimzan di nasu chashwe ki ngamon shi. Ama chungwe tuyo ne me chinbe, kwe yu tse sosur dene chupa kiktab chi gui chung. Tanda, nga mo la chupa kiwi tuzu yinbi. Woma nu xinbi nga mo juja kasi, chu tungsara zomdi, chu kasab ta, puchu sokyong chi. Togom ginaro we choko tsoni reshik doryum hadu bara kyoro. Kwe wamoko we chaju lamho chumaso. Ngamo ame chima nomne choko ngwata che ti rangi nushu pula te warachi. Ngazhu ti yangyara dazui tawar chin, kui luji simji ki chu tunggen ki ngamo ti sara kalere jarawe.
타라 코이섬듄 응원교로 도바쳐오스 왠야 ngeji yenbie ngaju cuo la de ge wang de qian bu yue ti a me qi ba ji bu yin be kuan ci nu xu xin bu ti suo su kuan de dong de qi ba le ngaju xian ji dong wa la tan lian dian ni mi qi ta ni ta lu mi xian xi san mo ma dong ra tong shi 나무 김잔토 프리츠 파조라 차르네 군게 기베 투지 죽조지 김잔네 카체 조싱 나주 소경 체베 랭겐 지모 모르기 차토토 법기유 나주 촌니 지단 기네 로지 섬조디 와타 죄지 실루직 마스요 콩 아마타 냠토 세 츠워라 조크 이내야 아마 메베 응어출라 아메 체드에 메체 나젠디니 타르텝체 탑레브시라 쿠에타다 얘가 최고 네트워크 마세. 주외 뉴베양 좀비 대다 송주도 주로 받치네. 개된기 샤노니능 속조치기. 코로 탄다 지단 추신 시에비 캐주 응응고 초신. 쿠 양암 지단 추 직부로 소화 계고 초점이 없이. 나모 샤노 니젠키 덤규 타야 알라시에 냥암 탕동토 무투 지규 예바라 드미사 지주토 낭소키 어둑하지루 자가 계신 세소 사베 뉴고 표시유 자당기 위수 차비에 제간식이 토 다와 숨련비에 제주 충중시기 차롱기 균도 친별추 최감 용시유 제주 대터동 지루마 예양 정이 자당대기 젠세지 인비에 응추 응고추 그 잼내 조킨 우검디 뒤도 쥐어봤나 세리니 서부티의 낭토 겁이었시 다치티 티니 변제 바라키 제무시기 맞아 서부니다니 제주추의 김시이라 광주창마 랑가랑수 체토비에 로체라 리비유에비에 데니 밤에 돈 좀 쉬게야 인세바시 파문니 닌카시에 치라 로레 메베 탄다 김낭토 르브시마도 강야 하게 데 제주기 세기 그고 꽝 토기 메바시 자단 토도 소자신 망부 유나야 그겁니 깨지 잠내매 치료토 카세 최워라 친비 진보 류라 마게 킹유 텔레 랑가랑수 초와 레 라보 메바 시토 자포슈직 로버토 주요마타 된네 포빈 펜존 와르키 저와체

这处啦，桌子三八七，你不认得？求今天端午节，日子过错数。得西他，俺过前节，新年八个月前数。这处给三村的种的七八台，七不几多。空杯七九给几点啦？杨前七不记性去。 진행 가봐라. 로버트 롱숲 담아 탄자 제대로 처리요. 왠냐 소자 신다니 나르시 레라 제시 유티. 국대 양시 퇴비 류라 롱첸기 수견 팀메. 컨츠 롱조타 돈니 본디 치긴 뜻이 차 추부치. 테니 유제 파르고 팅직 집에 치도시.

0: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게린유 카바랑창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돌주게
2: 자가 디스스케바 케요 마레 람보로 친친네 마레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규츠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된 직민들라
4: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호아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수수제단은 수야 부치 링기
3: 자야 오스차사 도시에 초코샤르
2: 니랑 대주다야디 한리방기 텐세사르디르다 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3: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1: 다스 원조 촌데 창고장 한리방 총캉 꿈시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캉
5: Бо, да тус нал чэпчэ тэвэни, бо ра робу кашэ сигэ гэпчэ, луга нал чэкба гю.
6: Чохо да сэнбэ, да инэ чурду кэнэн гангба цэргэ, хэнгуа сэнбэ кэнэн чубэ волэ лэпэ мэнду.
5: Ди, логи паджу, хэнгуа саудырда, бо ра шабры гэпдэ кэнду дэбэ юбэ мацэ, чурдэ инэ шэпчэду.
6: Хэнгуа ди нэ яу сэдуа, ти бэ ба, чэда ма чо. Yangweze, kutung kitejika kune lewa yusri. Kongchimpo mego.
5: Kongchimpo marda, hongo chala, guamniki gupchukwa gerisha. Diga la guamniki gerina, hongo tinje Chinese leyadwa. Borang chaji ngaji, takta marwe.
7: Nogi padru lham chaji yenyeci, kongze gora ngabju ngurgu tang gosur gu yinbe, zhachu yizi tang, zhasu zhanum luchu yizi chazang yubbe, tumchongjik pyugyu yin.
0: Yami kimbe nukung tibu mebta, nukung kakba, nukchu yaksu tunba. Gona, guyu kor, lopchi ngidu, lopchi jikchen jimhutu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du pipta. Chingpi tanggi tunse chingpi luni, gyegabki chiwa laki yubi, yami natsu jushi shi. Jishingi ninchu le jubi, minchu di, wantu gi lungkyo tablam ki guni, minchu nukung ki sawa ge dubla. Minchu gi gyurim nang, kapkya mi gubi tang. Nagungla pukto mibe toni, shokyun kangya miba, yane sangtu.
1: Gyuntung yame niri tang, tewe rengshinki yame nila penbu yu. Gyurim yongla shibshu yubi, shibshu byuchi la, genlin yu. Kabarangchang, lewo ge guji, chusum gugu, guchusum, sanye. Lasnyangchenlam fukangmenkangki nedubu sarbekaji, chingbitang, nanye ditangdine, shikazi lumche dikuyukaji, chingbitang nanye meje chongkang, logo chonggir nedongchi, gwenbulam, logo lupchungtangbuyukaji, chingbitang nanye meje chongkang.

0: 조세 소도하시! 조세 소도하시! 십시시 우리!
1: 지자배! 나 땀을 뒤도 땀밥을 쏘는 지위! 이만 하셔도 된 레주위! 엄마 신의 여마리!
0: 처맵시에 먹어! 조세 소도하시! 도하시!
2: 죽어다
0: 도하시!
1: 용의 지자배!
0: 교수 주세 소동하시!
1: 용의!

0: 바시 바시. 시리아 하도. 주디 녜레비.
1: 라소인 봐. 마포스. 테림 주디. 마스모부게 드브리.
0: 마스지 공수 뉴럽 진행이. 기니 미세즈 나제 되다. 네가 왜 봤으리?
1: 부수. 다른 다수제. 세 통문도.
0: 내 대나 기니 미탄다 인생이. 계속 전부 된 레지에 통문도에.
1: 계속도 숨기. 이년 가서 수제 공수기 믹서 갈아 다시 그지. 제가 다시라.
0: 가리 믹서가 조진 차이라기 작담래 개체 요르베.
1: 구조 상품계 작회회로 루마체베 주시지 강도 장진 좋아로 나서 수고 송기 공수 먼저 가네 가펍지 니다 쇼 최고루가 대다 주
0: 계시 디레 이나 주디 기랑스 비 주시시
1: 디레 쇼메 기랑 화태 오늘 태시 주세 상무 두야 말이
0: 상마 수진 공수로 샴디 주니 주바 현재 주진디 양도 하부시 통요지 제장 현재 배주단 지그지
1: 저 구수 도자 나주군이
0: 주승 강회 소득이 망제 다주 제자
2: 레스
0: 먹봉 제 조사소나 다부 종종 아세 가쇼
2: 레스
0: 콘주지 친제 성지 되돌 구수
2: 침키라
0: 디네 소구일 타른 부요마지 말친죠

0: 코드르 키나즈 싱갈 푸젠슈 고유자 니에 첸디르베
1: 고이 야샤다
0: 에스
2: 야쇼다. 잠녀라. 중보 흘렸어.
1: 보증.
0: 은라.
1: 보증. 니에데 니가 시라요시. 라용제 갈치가.
0: 은라. 된다 개침부시. 니와 키란 쇼구유. 키란 도진나라. 루둘려 청지. 계속 성한 돈에 주소 제시.
1: 아. 성지디 희지 제초 50에.
0: 댕기 제시 총안라. 탄도 공원 꿀숨 가는 주시야. 제자 니바도 된다디. 남산 협차 제국이. 조세야 군이 세슘 지주 지도. 선유익 드라마 양의 치료.
1: 잠려라. 조모 보전러 된 최면은 连连 이가 용마시.
0: 은나. 된다디 태좀난 용마시.
2: 잠려라. 이시 난자나시. 니기랑 섭제 무색의 지지. 남사 사파가 된 조리. 니엘 지소 랭초스는 그때도.
1: 용아, 용아, 다 같이 도.
2: 레스, 내 지시오.
1: 이 할래 구다. 보증, 내 수디 비는 지록 성류께, 내 수 그네 심에 재수 지그시. 언니 랑 내 법 처로 마시베.
0: 진부 허수, 더 진치러시.
2: 용아.
0: 은라, 공부디자 세우 마시. 로디 내어청 지 기백 개치시.
1: 용 마시, 용 마시. 你让那间快用些，让了不要是不？
0: 看要嘛这恩啦，看些生牛的，我那个你比呢？你看让那不生意思的，干脆看让吃比呢？看让给点点孙子吧。
1: 也就。这点汤圆呗，妈妈怀孕。
0: 从白家来米也五十多。俺那么久去了，这就开始忙忙吃馒头呢，光着脚下雨。
1: 前头给我落脚，忙忙进去送子，俺们大家这些女人才能养活养马些，给我是够。

0: 지루 책동고디 순주 소숨류 동화 고발 장제시 미미 청읍주 당디 카르종은 루기 텁주사바 락다르키 중앙사지 진실 고중 팀 마버치
1: 장게스나 농무대 우르종지도 샹무역사시대 인가 요르스기베
2: 타그리 후제저 국민당의 꾸지집에 모시디게 다르게 꼬집난 구조균 땅이오 말이야 이내 기세 마마디는 우쯤 지수이 바꾸나 댄댄세균의 용제 마마가 집주로 제구제 마마 끄기시그리
1: 다시나 샹무가 돕나 신의 우르종지 도우르베
2: 마마가 뒤주러 멈다에 용용리 국민당의 집북서주다 동산이 샤바퓨 等到
3: 没叫他，那么就不长下药了。苏哥下午怎么送他们到的？三年给读书了都有了。刘少奇大把长亭如月子，三十天穷苦要死，暑期期啊空荡笑。杨宁改革苏哥当年起就了。少奇，国军炮灰听阿表个全部都，慢慢穷苦怎么跑下？直接看呢，壮大些，嘎大么大个？
4: 李洪明的大，铁杆大姐吧，咱们年把度，长大拿手术。
5: 都是的，俺就说别吃着当人下。没几天年冬节就咱们特不啥重要些，特不这这过得要些。地点的，能就去的没办，都不休息的。特别是俺就年初节的疲惫，说说睡一睡。说别年呢，忙就去要些。我的少奇，我的少奇。 너든 보고 계 키랑 남사 마마 못 가나 패송기.
1: 된다 가리윤다.
5: 키랑 패송배마도 시다 계송은도.

0: 出去溜了，看来很难做。让你这样说，庄子兄，出去溜了，看来也蛮好用的。你们几个当过？开门多，有效。专家兵，
1: 也出。出去溜了，生意起来是困难天嘛的，你要是你们几个呢？ 마치는 용 맛이 이내 오지 소영 드리님의 광로 도배 전부디 상계 과거 지체봐
0: 니 고순 주석이 탐집단님도 샤유
1: 사쇼계 단지 마조랑가 디니의 최주기
0: 라 레스

0: 민나 갈수기 대학할지냐이마
1: 왕분방수기 롭춘기기이
0: 상시에 랍다디 맞지 십시체사 랑피게 롭전소에 뉴뉴제도
1: 나머신에 섭지기기이 최선 다봐줘 오미도
0: 롭전소가 마침제 닌다 퍼주수주제 영인 갈수기
1: 나중두네 퍼주수주제 알까보다 고마초부인에 내다가 주유 가리 대침내 게임집에
0: 여사스슝아 니라지고 라페디람라 하지가지마
1: 남디 김잔 챔부치리 챔비에 콘조나 부제 쇼삼추
0: 덕이 섭적이겐 있으기 다다양 부제 지가지미 있으 수이치그래
1: 섭적이겐 채는 라시라미도 미잔 챔에 부제 채비나 라덥카세지게 망셔히 금전디제랑게 신내베
0: 제너라 인지 공주당 조에 가리마
1: 공주당에 가르쳐야지 니 공주 날 때에 제차 개보다 친념 퇴위 입마도 신금해 이내 무고를 시에다 미산디니 샘는 삽시라도
0: 상아 고고당 말이 소신입 하고치시 상 접수니 제리
1: 가리 나 처음 삽도 애 니들이 신매
0: 다시는 상 짐제 너무 심하다나 계속 잠시해서 말이
2: 不是刘了，地铁站快一级的。这下，喂，这就是杭州线所，这就是九路。一个上海的国别一个是月，这是九路的业的检查码级别，可是上海的铁站国别一米多四个。前的路段快几了？
0: 等到这下终于有马事，熟悉路了，一地开枪我们去呢，开枪不一遍了。
2: 赢，开枪不起来赢。
0: Yes， 你给谁这个枪？
2: 亚楚。

0: 예교!
1: 人? 양호신민두에 예민은 왕부반스기에 사티드네란 도울삼삼하쇼
2: 지 당시 然, 제모펀펀쇼브 제모펀펀,오스두에
1: 어제
2: 야, 모신스타두 콩지모,帅梦骑士
1: 감사
2: 콩시공처치 자월 세간순주시약이 침다지시야
1: 진멍치 감사 마통여지 순주로 장차타지해줘

0: 소저디게 노즈가 대시라 집세 예미 구든 구르베 돌스르다가 돈이 요르베 가지디
1: 두즈 세가만도 원양주 나 중앙 총도주 주신라 장세 무쇼 아 간둠지도게 마양구지 게시베 돈노 바도시교 마지 나바도 두즈딘데라 통순지라 게시바도다 나남다다 승시수리
2: 多少马尾被盲作者所得的从刚所关的做法多大呢盲作者所外界都没有成绩那些是既然都得不到是这不少些小众啥面兄弟能大比多我是免不结余你免得结嘛是不结嘛结嘛吐槽我是说说起不是的人家好苦一呗
1: kintsui tanda chaya lega dige, kechung puji. Tando, dee mo shi maa sa maa shi. Yine zhao yu namzhu da mergyo lu ming mea zaa. Kintsui yinji dung jaa sif sif chi hur da.
2: Nian xie su, jibu shao xi. Zhuo!
0: Zongzhu na sang nyung ge zhao tam xie, maa maa pao, san nae ki si chi dung yu re. Kangba da zhu ri me da tang bie maa se. Tato roki nye, xiao zhong huzu nang xin, shigu nang yubi mama ki sawan xin nye, sawan tong nye, segin silip xia.
1: Tinze gabla, tewe yang tong nang chung zi, zhao yu gu zang zhong zhe, zhok tam suk zi, nga zui mama ki sim chung zhu yuwa ma zi.
0: Nye xin su.
3: Song mao li guo gui mok tup di, gyam gyu ki ngan nu tu chung yu. Mama ki fu jian le gebi, mok tup tamo ti di. Mama tam zi bi, tup su tenpo song di. 赵武当宁泽队某豆插过前面西面侧拼穷某主题内部电变啊国民党的香辣马旗中央苏回了帮助前面推最高度当地满满的特区不久前不起扎起推最穷

0: 가리 배봐. 마디언슈.
1: 그잖아.
0: 텐키 점리 차차 롱초. 강사 신자미베 도슈킨. 쇠멍치. 랑게소소. 이기신디 매베 표면 소부지 쓰고도고 디카제 독스다두 잔 세준을 주야디 더대 잡자
1: 이거만 세는 장초마스베 템나디디스 치샤
0: 템날 치샤에 대과유 가바유치
1: 녀러비 계지디 롭중 롭디나 요시
0: 장게 러비세
1: Chiaskemeza, Konzo Yiglubi. Zonga Dina Miller, Loma de Chakarto. Jinna Gung Ririsha. Jinna Simchung Dachuja, get a shen numindo. Jemu Shuela, Kinzuta do Nidun Daje, Mizian Long Chadwa.
0: Ho Bao Zhen!
1: 장기 속에 등유.
0: 나디 가시가 용을 삼죠. 라자는 용비. 지교.
1: 지모.
2: 지모.
1: 조대.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돌 주게
2: 자가 디스스케와 개여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에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3: 자나고 야구치 체위
2: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도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2: 니라는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지나로나
4: 다스 원조 총대 장구장 한리방 총강 품세팡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방 총강
5: 랑코르 동와타 칼라사와 니니웨급 빠빠르 서주 랑지 유방 빠빠 장세강도 페파 유방 빠빠 장세강키 日本 메바 냠린탕 쯧다낭초 冷血团不谈，刚拉四处狼吧，八百年在谈，轮中八国平年四个开不所及，八百年团有才，预防八国张三康都平年，人民啊，娘林堂出得难瞧，预防八国张三康给起来明年做平和，八年举得盘，八国张三几个预备，过年批罢了，各说秀，谈到卡巴的今年我用俺钱子，预防八国张三康给起来明年，开一八国了，大军起兵，西军龙卷钱少了，人民啊，娘林堂出得难瞧。八百年在堂，轮中八国平年三个开不所及，八百年团有才，预防八国张三康都平年，人民啊，娘林堂出得难瞧。三年，哈斯创建娘镇罗兰，国大安家松，路之卡巴尔，列国也估计，出其松啊，积极也。
6: 阿西，这地呢，开始追子，娘镇强差下。
7: 这干不差的，十字花呀，都是干红了，过八国的账目马上上去。其实罗吉帕追这追的比较细的。
6: 罗吉帕追这追的，我那要是都我忙死能给，这账是得，也过是等杨西西的掐死。
7: 但我觉得这是真弄的，你那罗里亚卡起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担的忙不有了吧？其实这出去收购的也可是去多的。
6: 罗吉帕追这追的这水，我那要不多，这降价的薪资可不这见钱不多。
7: 都扎干不打，出去买个做难点的煎饼多。先生，扎主要的，扎所要光的，
6: 罗家把住，陪起拿着。
8: 因为人工干净了，锅儿鸭蛋出去容易。现在三百四种矿产干净了，锅儿炖煮炖过来这么个。干米也热些，矿产锅儿我就买了个汤。锅儿锅银白，通江鸡皮肉，通江脆脆嫩嫩，人炖嫩，煮菜一那顿热些，现在吃了吃巧。
9: 俺来问一下呢，你在俺干不起大鱼？接单的人也钱啊，罗家把追很高的矿产。日子大阿用，我呢，家里实在看不住啊。
10: 哎，我看不开了，搞不起这鱼，可得是呢。罗家怕追很贵的亏呢，姐，看不开这个呢，家里借口很多，得不收不到啊。
11: 俺是南区军人，不行，俺就得个了吧。俺那个罗家怕追韩国的当兵，韩国的地图不有一张，去说可真难，你干不那个名头。
12: 你那个那是公部门会加干这人啊？罗家坝就是很贵的款了，刚过养过菜、地不菜、早也差不菜，公部门在叫呢，干部干净那个米多。
4: 地主他们吃起了锅，也他们顾不过来追米贵。
8: 罗家坝就是他们吃起盐源菜，矿产锅我就买过汤，锅水锅银白，这追一次汤，这说这农民流出一次恰当月白，通江鸡皮就赢。

0: 지루 책동국교 숨주 숲실 동가 로나 숨주 소니르 레베 로든 허바전당 콩기 터조 콩첸등미 태승기 루시의 동심바 폭성기 치도 동부 침부 최소 4개소 표의 끝에 중국 공천당기 막대 투유직도 내와체이 양교에게 멈춰타고 고조 산다랑소쇼의 내주 마시비 부부사치 마마 봉조기비 중양기 투유민이 태외 교념당 태외 간이치외 양교 부규
1: 두유가 삼수니 양쇼 그거래야 미디게레 매우 가시해버려 봉소의 뉴시 자쇼를 까다시 삼수 포함톱시를
2: 렛!
3: 老周，荣亨，
4: 陆丁少奇被砸，要求。

0: 루튜니 여배.
1: 근데도 먼저 접제 거 고신이 봉디 두게.
0: 예. 마마 치쇼 접송다 가서 지리지. 지디는 깊수식이.
1: 용아. 먼저 탄다. 진내 중앙에 중지 주가로 송접제. 니네 지디 지기 지기 저래. 봉디 탄다. 대니 총사 진자. 지디 지디. 생존 깊주기 오마지.
2: 다리. 루딘 샤오지 심제시엘 좀 제도.

0: 지루 책동고대 숨주 수업실을 다화죽 집에 체인 흉안이 중공 중앙다 마마 직접 첩수의 부위 자우가동 서세 시부래 주접 세교당 첩지 우주기 샹샹장부 계규 머덕 가게 당시 대체 중앙 마마 흉지 루하 시루 고여디 샹샹장부의 초소 등규체 마마 봉소 예배 망용기 용의 개표기 수슝회내 머위 흉지 루하 우춤 지교 기송체 류少奇 마마 봉소 예배 중앙기 투미 갬포
1: 지슴쇼 지슴쇼 쿄 부부라 부부라
2: 지금 류라 니스도
0: 머위기 자라드지 조수 지다 자막에 가서 먹고 장차장고 잠깐까지 초년에 들것이 저도 머위네 가서 남사 고양이 주도서구를 신체 저거까지 숨기
3: 나 수집러 저거 이제 뒤뜨고 오리 규규는 매매 사시지러 꼭 후치야 그래야 드레스에나 양다오수로 실어서 오리 퇴밀 깔려 말해
0: 이네 까지나 드레스 시시야
3: 저
2: 지수 중요한 兄弟如果 想家长不追兔兔哎
0: 他是切了追兔兔
2: 周坤, 干了大姐你, 中央兄弟如果 想家长不追兔兔其实了
3: 对于蒙天干大姐, 当落姐, 人们心大姐呢, 出罪小了, 再洗洗个洗, 女婿洗了
0: 来, 对于洗咱们下去, 出罪小了
2: 雷古达, 雷古达 唐多, 萨中周都, 浪干了, 那次咱们这么来呀, 당다랑봉데 저디가 가다는 근제도 계시댕기기 게다 코나 람상 상소수 길냥 탑제 펑황 주의 추고라 도루치러
3: 야호도 다가시도
0: 레스 두규 마부 가르니스 추수 가져라 십시 지기 지기 두규시

0: 틈집소 틈집소 나 좌투민도
1: 소시, 데니 스케베 하레.
0: 잠마 메규 보스. 다 조토야미도 내가 미 스케베데유.
1: 소시, 교아 쌍부 전에 마토. 저 회 지스 봐.
0: 용아, 니에 도스 고지. 메모 망스 치토구도 해대요. 소베 지쇼라. 마미라마 디게마토 요마시.
1: 소시,
0: 루든 천유. 계란조. 감세든 데 개아유에. 마수님은 이따가 제제 도치를 아마주
1: 계속 감사해요 여섯 마디 오셨다 여섯 마디 오셨
0: 체크시 안 드리봐
1: 체크 내 먹어 체크 내 먹어
0: 야주
2: 대유
3: 야주
2: 대유
0: 야 야주
2: 야주
0: 야주 야 대발린다 야 야 장마 송수 많이 없지 우리 뭐야
1: 少奇，就是讲你有马力，就要三步蛇图。
0: 听说你有酒气，你也这里用过。
1: 陆天素，坚持不下。呀，三步坚持不下。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奇，少
3: 시야 내 속에 난다.
0: 야, 교수씨.
4: 루틴 少奇, 교수조, 저기네 미 야자리 미도. 교수조.
0: 아니, 교수씨. 안다. 루틴조. 교수야 롱다. 도리지다, 루틴조.
5: 도리지다.
0: 계란이 매먹이니 그 제일쇼. 교수씨.
5: 자조, 내가 막으라 숨겨셔. 네, 매 말하고 싶어.
0: 교수씨.
5: 교수씨.
0: 교수다.
5: 제일쇼. 교수씨.

0: 대행의 결의이다! 결의야 고동! 그랬지구요! 공소에 봐! 마이 하겠어요! 아! 다스가 번지수 주시죠! 되다! 니 반세를 해두고! 니 시야를 다! 개미 두고!
1: 쓰랍지! 결 누구도 해!
0: 얘네도 결 녀시야!
2: 뒤져봅시다! 뒤져봅시다! 쓰는다! 뒤져봅시다! 쓰는다! 루틴 리더!

0: 용아, 자신의 예류, 내 냄새 자주. 내 수고라, 용구 대자 곱주포, 가벼구라, 용구 하람 대자 겹포업대, 자신의 방어 증매. 내 과정 파괴 탱아베나, 너 루직중 니도 쇼업대게, 자신의 방어 증매. 대외냐, 중앙 말마, 통매 미치 개락스네, 용구 포지, 단다 치숨락스레 하매디, 자신의 방어 증매.
1: 上
0: 내 미숙과 제시해고야 질러 막둥 밤니 중부디 농주 차시해진 방어 증매 내 중요한 중국등 요 중지다 접시 남조토네 교용내 균십지국이 급죽배 중상송처조 팅시부 소순다 하와도 중상송처조 팅아베지기 당시 제 남조 양답이미 따국이
2: 好的 ，IC
0: 经理协议，马队帮你去不的，下线你都点点马队，你都弟弟，听我拉啥不的？马队，谢谢你协议。马队，谢谢你，马队，给你二百啊。谢谢，谢谢，谢谢，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队，马 Tanda Mika Shege, Shetan Tindre Tungu Yoshi. Tanda Tuzu Tindre La, Tanda Sachi Tindre La, Hachang Chabu Yomashi. Di Taegyu Ri.
1: Nye Deno, Nye Jigdu Xie, Maktu Lamchok Nye Dugu Chutu Xie Tu. Nye Dugu Xinda, Nye Gap Chutu Masi.
3: Nga Mutu Yu.
4: Nga Mutu Yu.
1: Nga Mutu Yu.
4: Maktu nye dung la, junshib chigi dien na, ngu nye nye di mawchi, xie ye yor. Dab desi xie bi na, cha kien khari ju nye, maa dhaka kio uri. Gangche maa dung nye ki maa maa ke, kie gop kio chungo lakpa si nye changche shi, tie ka khabdi cha abri. Nyu shu su si mi diye abri, di limpe na ki limpa maa ribi. Nga zhu da ke, kie chi maa nyamba chi xie bi na, kie si maa maa, tong tong lu dung li deneng xing mi, gui dung che che gu chi xie bi na, ta nye su, nga zu hun zu chi la, zhang ye mi du.
5: 하그레 지게 뭐 줄라 가서 뭐 너무 소 아주 마마게 가래 개미 제부

0: 조리 접속 온라인게 텀지 범위진 오지 조리 겸어 지용도 유랑제 된부디 디리네체 견조 류수로 쇼라 세시된 김에 견조 간도지도 전직지 근데도
1: 문에 섬유레디스 땡원 미에다가 계란 냄부시라 열쓰기 땡원 계란 토두에 박사 된대쇼 이내 계란 시기 잠부 된대 열 삼삼어쇼
0: 땡원 너니 돈이 열배
1: 제니 유가쇼 장팀에 나급뒤뒤 참새 송교주류기 주송 레시버 탕신보 루이신의 주제신경아이 기란게 띵띵이 여시
0: 등기 던도 등기
1: 우진라게 공신하니 난 주의주와 총신나무 터치 나시 두기니
0: 용아
1: 시 리빙 기급루규 장문도제 미스다 서비스 차샤 캐나톤도 대신 주는 위배
0: 지빙미 중국 창자라 전주지 요시 탄다 경영원의 중국 전주지역 함심 호통 세지 제자 공조 판미 당구인다 니르 공조 루규를 심주 쇼지

워리 분단해 봐. 아마르나 렁고가 멍치거나 미제라 송초다. 머리가 수지 분디 먹고라 송초. 마투 송초지 빌라르다. 아리르 분다다 그 제출세지다. 굳이 얼굴 나타낸 뉴스 봐도 영남 민다 등 대지라.

근데도 타 거제 규준 후신수 깨깨제 제시 같은 게 있는 민도 캐나스다 나 좀 면다 팀 주가 이게 참고장 마티스 콘츠 삼아 가르시던 거 있나

0: 계속 밀겨 뭐 말베 밀겨요 말베
1: 밀겨요 깨다가요
0: 리자 수대수
1: 밀겨게고 인수구이베
0: 곰배윤기 작도 대통도에 밀겨팅 숨겨 이내 밀겨 장마 작도 대비적으로다 마디나 디우초라마도
1: 디
0: 곰바디 차베 멘드주 장마 장마지가 갑시다 콘저 멘드스를 부여던도지 나조시 나구요지 제자 밀겨 겹주야디 마르마게 준당원 못신 주야이 콘저 마르마게 겹톰네 겸메 나조 예지 주미세니 내뒤 닥주자 학습 처부식 유슬럽
1: 하고스 제기마
2: 예
1: 이렇게 밀겨 수체슈

0: 陈志新，停！
1: 제가 야부지 없소.
0: 멜개님은 전해지! 전해지! 야! 멜개없으면 전해지! 전해지! 야!
2: 무슨 일도 없어. 계급이란 게 모두 계급제. 퓨지빈다. 마지막에 학습 청약제도 니라 고무숨 겨 조리 요약 때문에 생긴 슬럽다.
3: 원유 분단해봐. 아직 학습 등 리와 준비 채도. 아마 말끔 저리가 유지라 고무 성지 다만 죽으래.

0: 강훈이씨! 로짐! 로르! 로짐! 조니 누나 양사시켜 먹고 조좀 채사
1: 도둔씨
0: 러스! 사무니씨! 유라 굿! 콩밥부! 남바기 포초고소 계시 계속 깔래 가면 이나 샤르군은 레와추 규다 잠니기 사타 요리 계시 계속 도와비 이나 턴도 샤르군은 레와추 신어 비기 당미기 내주 요리
1: 개주 당미기 내주 스카스레
2: 심부시 황게 비기 내주 삼아 마마 떼고 송기 비기 내신 야시부시 다 요리
3: Rinpoche, toche na! Nganzu danyang, gaya yul xa jie, gomba piro sige yin. Lutin so, nganzu ngay bar tu, piri binde nganzu roba xa yabdi, semla ngay uri, xiangwe lewa ni xu sal, togdun xin. Kyo, lodang a zhuri.
0: Yola, kyo! Kyo xa lun!

0: 아샹 섭집이 된다나샤. 선이 봉드님도 튼도 안 용성비. 계세 남말랑 혼도 잘못이나. 니만은 힘이 다시 세제. 주의 규리.
1: 랭게스나. 아샹데 육세. 용마시. 머신에 모두 매배 자단 뒤간러. 미상가 봐서 가서 오시.
0: 다 오늘 근데 쇼래.
1: 야메나, 먼저 욕지 세제. 아 생겨 제조.
0: 이내 단대 미상은 얘도 개나 되어리. 수수해 줘도 문도겠네. 미개 하시다 파체리.

0: 这不说起 봉지질을 조두기 매보다 나도 첩집에 틈집 하시 랑사샤지 유미 김자를 마주랑 주리샤
1: 조지 공부 차야디 균대기 내주시지 小钟 내 집에 비리디 조지 계시다
2: 레스
1: 틈집 못 사야 매두 지금 없대다 자동계 도수시규리 나랑주 내가 망치고 있네. 텀즈부터 가르사로보다 사마로와 세우시 마치고지. 랑수구디. 캠도. 상군, 되다. 스무디게 가르사로보다 도유바 큐나 사마로베. 자동다 지기업자에게 비지기 장애되게 잠재 약수중의 치자시다

0: 게임게 그래도 같이도
1: 시다
0: 수시다 인처 상태가 남이게 기내된 터지시로 체육슬러봐 당당히 쓴나 롤파비 미시도 로딘 시에 중상지 수시다 인처게 님반시로
1: 님반시로
0: 기스티 게레미도 때때 다치 말베
1: 少奇是年底，阿香了搞不有谁？天还没让先进是吧？可是年进年是七八千下呢，姑娘，你们都用过是的。
0: 年底呢，第六天少奇给今年上个资助的设计帮他去过有了，你呢？
1: 你赞助策划，阿香给开了四个月没，都是我谁？
0: 嗯，上中央理工给直接证书嘛是呗？
1: 少奇是年底，这组就能读些什么的制度？
0: 看现在嘛，现在，这团队也好起了吧？陆队员保证过细节，少起了。

0: 어디 코니 가는 곳이
1: 가지 뱀매베 뱀맨 소키슈
0: 마지모 네 삼야고 싶다 삼야고 싶다니
1: 용아 삼야고 싶다시 딘루딘 샤오치게 전주로 피베 니슈르다 장구베 이그마시 장무듄윤의 디가라 민다스괴쟁아 죄다 계시라무디맨
0: 아지모 네 삼등의 인수슈비모
1: 아네 삼리야고 싶다시

0: 코니 바르세시오 통사민도
1: 아지 아지 아샤르도 아샤르 내 가시 야 제부샤 코
0: 그냥 네 가는 거예요
2: 아 네 수지 등이 저게 상상 시에 중에
0: 걔랑 게 태가 아무 소 없이 찜등 날리 입구제 가는 거 유.
2: 씨. 문에 쟤나 잘라. 이내 해 삼바. 나 쉬어야 돼. 자.
0: 나 쟤난다.
2: 가지.
0: 누구? 节目登来给 念名大鬼呢? 每天前是送给
2: 是是是, 我是 阿香 你还想吧, 我给你一句 让给咱们好苦的生命
0: 你还想不信个语? 真难的
2: 이내 녀자라 된다 세입시에 구기 마세 상게 상례 부지나로
0: 된다 하시 송다
2: 나 배지 가르비쿠를 단로 요시 피기 자위 도시 양스다 레옹 글로디 망보 데블라 주송 팅마제 마수 단세 사시시리 마세 단다의 집인게 스미오시 다전조에 돈도 대유미 시에 가부지 사시 딘데르시 사드 음식을 애그치드 그 뒤에서 올려둔 책임이 하고 마시
0: 네 생각이 까불고 내가 네가 유부디 네 생각 날 찾지 유 재난다

0: sabewo chude chu hai he suo ri tie ji zhong ji ji me yong chu se chuo ri
1: hai he su ne me yong chu ri hai he chu ri
0: hai he chu su ne hua wei se gu chu de gi chu de nga nian pu ji jie tie ji ji zhong ji de wa yu ni ta me de bo hai jia zu na chu zu wa ri qie sa chu hai he su bi ri
2: 어, 통제디 저 미세스도
3: 나르스도 그치, 기라스 가르통 거 예
4: 캐가나네 덴비 예
2: 예 초시벌 베레
3: 섬라, 기라스 추 예 어디
1: 공부 알아보니 이마지 참아 통제시
0: 알아디 공침시 하지 쉬는 용마다
1: 어, 디 나 쟤는 아래 통주리
2: 我也想去看你，俺没这脸，看不赢。我孤单，俺做啥么子？你真有的。郭沫子，你竟然去这学啊？哦，俺是随随去去。
5: 姐，看不得盯着这个了。
1: 아지 여러분 레벨서스도
0: 아니 더 피해라 키나소 카부티나 도스구로 죽다 람사 피해리
1: 아지
2: 죽다디 영유 수이나 얌제기야스도
3: 완전 날래 죽유입자
4: 오람칭라 추다디 키랑을 묵으시라이옵자
1: 간주만 좀 가르시에 워시
0: 오람칭라 니에 남나도
1: 니에 캐 니에 차
6: 别背吧 葛斯书意
1: 几遍下수
4: 오람칭라 고다디 수임자
6: 이야 我最 어 공부마소 나라 허르그 사차소
1: 캐능마시 어 디디에 치여봐 태모 탕고는

0: 디보라 깨단게 요시리
1: 강예선아 디보라 나제 심주시아 텔 깨자 요시 제자
0: 맞아요
2: 소물라
3: 혜선이 알겠지 니 수제 수제 요고
1: 那这还给我了，给弟弟。你的那大多数是需求应的。所以不多什么要密度。今年杨雪姨，罗姐的心就中个苍蝇啊，他不是。啊！啥子意思这样子？
4: 绝不用，人家晓得。哦，困难你，俺来多少岁了？
1: 干么用呢？肯定你真都是哪呢？
0: 真都啦。可是真不是。是
1: 你狂了，水天气给弄不送个把的给不脱皮呢？你罗几个心中木木说搞笑。真
0: 是你真就是，你做那些嘛事。
1: 再不说啊，哪个呀的，就不咱不用咱给天气给弄送的。
0: 이거 주위에 토강 요약하시 제지기 너무 숨지 중에 토강 당 쇼피 주위 칸

0: 가져올 가시가 좋지.
1: 좀더 비우니 다 뜬바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아니 나초. 시바랑자. 레오 제구지. 초 레오 지지. 지지지.
5: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가봐. 너 취 약스 된바. 고나. 구유콜. 럭칭이 뒤. 럭스 찍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6: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주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야메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메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8: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타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내퇴무네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 쥐영아탕 미토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치바타 미 세범메통과 믹주튼과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징 비미탕 태외정신기 미네 중루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타 모여라 카바르타 송카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화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후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0: 카바르 장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
1: 체당 렌데 르조나나 디당나 템버치
2: 제가 공감사 원의
3: 김남기니 하장게 개첨부 시리스 사파르도 런이게 수부에 내줄 때네 정답나가야 되네 대회견에 개첨부 시리스
4: 런예 루트 생기기 최고 루정나와 펩쇼
1: 루탕 준비 세준이 대탕기 개린인
5: 바람주 뒤균도네 아니 제다 꿈 Film dia ni, ada tu betul. Tengah dia, jadi dia cuma sedih leh.
1: Kira kau yang besen kami, dia tangki jumsi.
5: Kalau ngah, dah, wo jadi dia ni, besen. Senkam kau yang bu, ba yang bu jadi dia cuma sedih leh.
2: Nada demo jenah senpai mesin jibo tu.
6: Senpai jibo jenah jawa kalau jadi ni lebih mudah.
7: Saya nada, tuh nada, tuh nada, cara bu jadi kacau sedih leh.
8: 给我素养的给我素养的汤不穷了铁铁泡泡鸡托了穷这股美酸点价成功进冷玉个冲干他托了穷这股的这个美酸点价了同样写的他们天没说了没皮就写没说你说他的追了他点价团队行政年色了研究写过行给自己美元穷这看着冷玉打打他 美酸得不定奖场提前使用我一类对美的你这我养他把他拥有了可人别不介意过来看着他让给不写过孙美酸这个他说他的这些角色了引着写过行其实美元穷色养他别过的这些啤酒写的点将给送用写过

0: 장배 간소 보고 되겠다 돕니 망쳐지는 신이 임부치라 아니 시슝기 아 종 시슝다 종 단다지게 등위 참여다지게 시경 쉽지 나지 안 들어봐 제고 근데 십배비네 잡에 시슝게 좀저 참아 따나지 안 간주 뒤가 조 가래서나 누가 투조 있네다 변종 함 조부 있네다 안 뒤나만네 지게 딘 잠자 잠나니다 아니 자꾸 나니다 되게 배 리밍 토네 지 학삼 남다 토네 로갈 심카르 토네 비게 지 딘이 님도 지 라저 야고 시 중송아 딘도 잡아 아니 보고 된도 있다 배 가서 오래다 행기기 지 깨도 그 싫어 된데 보고 다 자다
1: 시즈총겐 남리종 갸스샹 고레총즈 지베 함소고니 계급 인베 의미 있는 수샤 샹바 파무 균진 지베 슈누 로중기 초보 계지 시인시 의미 있는 수샤 송경타 균진 지베 가즈니 미르토 요시 내든 태민네 제로 니도 니시정 니르 다와 추발 남리종 갸스샹 고레총즈 지베 함소고디 주시
0: 아주 부구츠 김다이네자 부구르니이네자 디나로 딱 초 간지토네 지교 아니 남주군의 시에네 되게 뒤돌이야 통제제 아니 부구디게 소중하고 좀
2: 대진이나 함무장니 단자점라 로시 락점지 랑송 대진라이나 함모 가시 용예디이나 진내제나 대진레 파마람 트라케다 니네제나 대진레 패큐 분지 제에 디레지 대진레 이나 롭제낭도 이나 로마남라 람물람네 이나 랑메르케 르킹디 이나 에 마냐 공베당 냐 발라서 또 했디지
3: 님바 가스거다
2: 무슨서
3: 또 가져다
2: 로디
3: 함 자는 마음에 친사
2: 나수
3: 함 가려다
2: 가요
0: 에 나라주 수균 나로 제비나 다 샹벌 룩디 에 쪼레디다 에 제제 팀이 군대로 와 아 이민이나 녀에 딴 러시아나 로 코난조 야 부고든조 트트이나 되다 코난조 가서다 망줄 한번 쳐 보이는 나로야 빼면 봐디 다 녀에 러시아나 빠져 쳐야 지금 폐게 담으스네 민도 아니 소수 남균기 다 수균 나로야 다 조조지 개준 대셔야 되다 에 바 퓨베 디하고 첩투에 맞세 단도 첩중 신다리야 에 배 지금 러르네 러르 마대바 에 나서 뭉쳐고 요래 아니 지금 소근님은 저거 요래 자사 배사에 접고도가 대체자 디토는 지금 안조 다 뒤로 싸발라 리드 잠바 아니 망조를 거고 뒤에 뒤로 싸배 망조 지금 맨자지 인도 잠바 딜이야 삼르 거고 뒤에 대체 용샤스
4: 니외 로세 나로랴 넘린 정키 치베 함서부디 쿵미 미십주 학습도 배게 토혀디 코즈히는 남규네 로즈탕 총수카샤 라메케데 제고 럽탕 르부 비부마세 샹불하메 냠링 롭센소 초규제 샹불하메디 마냠 콩피 휴규 구디 후타 등 거티
1: 타저 사무초고디 칠레미네 주치워 첩제타 냠규소기 텔 윤도 침부충유라 라사 초규 회시외 징주당네 로듄주 퇴가 코와 딘제 슈웨 첩드나 주규 제티 지신여시
5: Sopta ineja, namgyu ineja, namda ineja, changma yakshu dinda. Hago sunga, ngoy langan zudyo, jongda chi inda, gangbu tuyung nisha.
6: Ngama kanja slabjo. Gemi gesh, aa gugu maji aa, ting, ting, ting. Eti ning jibdwe.
7: Da-dang, dang, da-dang, dang, da-dang, dang, da-dang. Da-dang, dang, da-dang, dang, da-dang.
6: Hago sunga, lakwa mi de go nyebo, namgyu dinsha aa. Taya shibchinsha, tari nganzu di chigo mada, nganzu buku chakduwa da lese, te buku domna dike gita, nganzu nyenpo chabdu, nganzu rikbu jimche yaoche, hako sunga, maga le suna, ala yaoche, hako sunga, kinzu simshu yore la ngayi, yiji yu, mutu yaar danshi anwa.
0: Buku di tu chikungane, cha shabi ina, ani, konanzu chigi ta, zo zo ki,

0: 아긴 가르 요래서는 좀 코로 랑 켜고 나로야 망저 삼은 소고 망고 더 그지 요로와 디인도 삼아 디나로네 소소 켜고 나로 정주인의 자 향이네 자 디나로네 삼와 추기 지게 베 지네 에 시제 연대 야고 아니 니네 지기 가소래 지기 르단치야 삼로 지기 다 뒤주 망고 지 디나 부고 소정치야로 베드 졸라 두고 요래들레 코랑게 지기 요보사가 치미네레 파 딜레 하게 지기 레가 드니든 데모지 지기 요 삼상 다 지겐 남았어요 남 균두네 다 지기 니스 뒤주 나로 임네자 아니 야게 공세 공개 공세 나로리아 샤탄 쇼리아 루브진다 지지 제가 보고도 자기 로브 신다다 멘자 지기 자기 이유 봐
1: 어 좀 보고도 빠에 냐와 뽑이 달 루티기 야 림바 코차스 나네마 개개인 림바 에 냉엘라 보카상 툰두블라스게 찌 페버 다 싱글 페버 데네 소왕 도출라스 다 림바니 페타 오다 숨바고 나리 화무티라 인지기 강다라란 찌찌바랑네 다 강다르 코도 쇼바도 찌토 툼네 다 보볼로 데쇼 디리 다 초라도에 코즈 람네기 후다 바타치와 후다 오충 다 오라도 인지니 딸리 미름나 미름 다 균진 두지래 보베 남다지 땅 교제 남조

0: 제단 드링에 챙아 로게 바드 한 곳이 권제 리스타가 요미 문에 갈레시다 카마 좋아
1: 나 콤보케 벨라 가브시다이 카레스나 로게 바드 한 곳이 권제 콤보케 제겠네 갈레제 그 문도 대비 쉽지도 와
2: 난진남주주인 통종직표주인 개용기 무지선다 선가 입에 연수유 세용어수 나고 데르치베 토나툴라 옵지무디 전수 단계 셈사기 저와 좀네 군라 대단치 주주다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도 마외 선가도 피네 이민아 배주전의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 금주진이죠 미장라 세시유베 원라림나 원라 부주인 주주 탐지기 니 선가도 피네 루지다 이민아 년바당 배주 낭초 산에 하스종기 링고사람 파고 송종기 이담 가방자 내가 굳이 조지 응아 많이 추
3: 아야 자가 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 존이 영중의 멘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5: 자나고 야부지 체위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지 딜의 링지지 포보다 아니 수수제단 수야 부지 링기
4: 자야 오스차샤 또 세야 초코샤
3: 니랑의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사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 오거래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래야 나쁘빵보 야 부지 여리
4: 한리방디 오늘 야오도
3: 한리방 금중땡기
6: 아마라게

0: 니가르니 워자르치위에 강종인디 리위무규 차동알라 增进我们 人体力， 第二呢， 极度点别 사도인点， 당가라格月 南胖聚集， 街上列多 车度点， 第二呢， 두릅사别 云中 사르바이， 云中 사르바이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둔디타 야즈인别 두릅기 냉아쌈유라 中华民族基督教别独立前领托东都居宁宗其行米利卡瓦拉平均中塔比日娘这些了军队当年也用给米利团结亚春节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军政撒别别给团我塔参别军在那边别给给冷比托越狱了别给给团上撒巴拉西苏联就用的 别给给独西撒巴拉达的切别，别在美国托列，撒对边角罗别给东越，文具区对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极度点别，别给区间订阅帖，监控给蒙西登不住他，撒对监控不留，球队松动的凶人监狱。第二个别，监控写别托卡四中切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 汤藏多边塔，可送沙边机，及其瑞阳追月铁，就用你汤藏丁令塔，汤藏沙边，汤藏塔界界给六个前线的当年，第二个边，他点塔达的门柱给老林别墩区组队护大前沿，别别，除了沙巴队，讲究人物沙巴的手，有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全用你。
1: 娱乐三遍，帮给培养自己老年特警当年，团结他，救救级别，麒麟，自动界点别，接受领路给培养三百军器，别到虎大才对。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杨氏店吧，过哪？ 过月块，六七年头，六七几天节目都不少给，也每年春天时，脚步轻皮糖都皮糖，轻皮糖给春节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月饼，也每拿出就是新。最新给年初来准备，明确的，我推给冷脚特朗给过年，明确能供给三万给多不啦，明确给巨人囊，可别没过的糖，能供拉普多没变糖呢，小熊刚也没吧，也内上头。运动也每年日糖，天外人心给也每年了偏不月。
2: 有人用了，学学月饼，学学冰淇淋，减点油。卡巴昂扎，来我给估计，出松果果，果出松，三年。那是娘真冷，富康面康去，你对不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那么些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老个冲点你同去，管不冷，老个六冲糖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在冲康。
3: 中国军情有干部，通过表格代码，写了呢。既然真的得了些呢，我就拿出，写不上账，连我结果机，处理我几。哦，现在这些嘞，俺这领导打针很多的可以呢，让我露出来了，那可拉可多艰难哎，俺是不得许多。 오야, 댕겨꺼져 쉽니다. 다 달려 한 곳에 오늘 쉬고 합니다. 두부, 외부, 양구, 조부, 하장의 야오도.
4: 미국의 딱지 전에 明年给 年个列车，北京北面塘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联民在新旧康塘，银铜参赛酿制机，明了机制级别，机芯起火比较严。明了大家车子，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米色。北京北面塘铁外人行给明年中路苏联民在新旧康给，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朵钓鱼精，开连帮店卷个塘，米兔脏水，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节鱼。 铁西克拉米热皮吃不汤，米塞不米通瓦，米就团吧，米干不说给南团月子。毕竟北面汤，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皮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那边给观众阿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能小别，过年皮巴了各所秀，三年，他是创给邻国的下浪，花花丛中给人长。 루지 카바르 레고게 후지 추지 나나 나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5: 난저 충튜니에 빠라다 암라게 꿀에 균제 쓰나브리 다다 난저 나르순디 빠라다 암라 십슈어디 난저 상미 웬게시 겐과리아 고야디 밀츠부마리 조디 양부탄 디브지 난저 링고다제야 차겐디게 차상차유 링고디당 소위 십차디 겐과남라피야 차다 야부츠두
6: 스마링게 웅캄사 랭게 저 남생원대리 천천히 남바 터지나 쇼인 편나 시베 투주디 신베지리나 상종기 산에 카리아 카페베디 림시 마주윤마세 산에 가가 남시디네 니시마데바 찬차 주요리 문제 제바신의 마오기 니 송그나리아 상종기 산에 카리아 체주 퍼세 시균 타 당능 시기 체주 퍼슈디 치료 주기마세 라과도 서브토세 리쿠리아 카치오 퍼베 큐림싱 그래도 슈자 조쿠기 조블링게 츠 창고 초경기 차례 돌이야 인지 도나나도 티네 도고 상주는 거리기 향유 다 참도 닝치 로게 향유 제리는 남 팀네 차밤카 초법규부터 사제 카지리아 차밤카 조네 치외 파법규 거리 다 넣추 의규 해서 로게 사제 망치와 티시 시지 향유 다 홍유 제리는 주부망고 규부터 사제 카지리아 남 팀네 차밤카 초법규 팀인 계산에 가리아 주범함 커넥터 남티규부 탄사제 카지리아 차밤카 심심법규 선이 랑조네 닝지타 참도 너주 티시 로제리아 남팀네 차밤카 초법규부 탄사제 카지리나 차밤카 주범법규 팀인 계산에 가리아 주범함 커넥터 남티규부 탄사제 카지리아 차밤카 초법규 대도부 남식이 차긴워 도고네 선이님의 파리아 닝지 저유타 참도 마캄타 조한제리나 미주니거디 중치외 至于 什么看呢? 没用过哪条呀? 引进的投资哪个多? 下面呀, 提名请我的卡其斯若哪?
7: 城管去了前三四旁的人心, 这不忙哭丢, 出在我这孙内叫孙帕的, 轮住不中了看不前旁的人心, 这忙哭丢, 出在我这来我孙内叫你帕的, 三柱子去了呀, 看去我旁的人心, 这不忙哭丢, 出在我这来我你内就帕的, 看不中了看不前旁的人心, 这忙哭丢, 出葬着来我孙内端帕日三个总理啊这么忙不哭丢出葬着来我孙内给帕日内东去了恰不心思碰内人心这么哭丢出葬着你内就孙帕日穷给总了看不恰碰内人心那么提丢出葬着来我孙内就孙帕日空格了总了恰不冲碰内人心恰不心思碰丢出葬着你内就孙帕日成一去了 恰不心思拍丢出葬着初内将个拍人没到中了恰不心思拍内人心恰不中拍丢出葬着举起内就是个拍人能中了恰不心思拍内人心那么提丢出葬着俺内就端拍人可入去了恰不心思拍内人心这么忙哭丢出葬着俺内就端拍人忙看中了看不恰不拍内人心这么哭丢出葬着几内就送拍人
6: 中的中了恰不冲碰的人心恰不心思拍丢出葬着心内将个拍人心里去了看心思碰的人心看不恰不丢出葬着来我送内出拍人你们中了这么困的人心看穷碰丢出葬着来我心内端拍人说中了看穷碰的人心看不恰不丢出葬着来我你内出拍人干中了看心思碰的人心这么忙哭丢出葬着来我我内古拍人 不顺中了这门口有出葬着来我给你端盘人错迁中了看什么是碰的人心这门口有出葬着来我出来那盘人下面有个真正可以能行的主意不得了恰什么是碰的人心这门口有出葬着送你就送盘人严重用错看不恰碰的人心这门口有出葬着来我你你给盘人 남초看不见旁边人写这么苦读出葬着来往你内出牌人路南能亏了恰不心思拍丢出葬着初内就个牌人남家把玩恰不心思拍丢出葬着对内就是牌人
7: 这些全部看起我们的人民群众们苦求出战战略我无你

0: 일빈 생기게 가만히 갑디 잡고 섬지게 겨라 한번 찾아줘
1: 쿠미 카인수 중국의 막타 남주시기 키장랑 자탕터 광대 신비기 남주기 타주도지 유브지 마시 남주 구두 계효 미마기 방아치의 포기부대 끌렘디 끌 总该组织消了，都是靠自己扛不住。

0: 내가 누나 도대체 예산 수로
1: 허세 시동
0: 내가 누나 로지야 도대체 필수 내가 누나 도사 필수 시간다 제가 좋은 놈도 볼 카디 저기다 라이키 문도
2: 내가 누나 도사 필수
1: 신의 개미도
3: 시산다 전 쇼부유마 듀티스 최제 주제레 듀티스 구치 중국 좀레 듀티스

0: 내가 당신 찍 돌았어. 찍 돌았어.
1: 땀이야.
2: 내가 어디 누나 탄도 깜짝이야. 길도 없는데.
3: 내가 어디 누나 로듀. 양자세이. 내가 어디 누나 난사 로듀.
4: 这位读书节目合作于你现在于是不是古初你大家现在的初级免得把话语是的有谁今天同时没子俺最我呢刚不多批着这位初级了不就求谁
5: Du nimmst deine Pisse.

0: Yalo. Madu. Dawa jukji be sebu jubdi ni, dangchi so misu bu, ma gane gebe kyushi di. Tanda kama magwen lobja, negab ki magdun chimri zuje chi se shing yi. Chi jubi nge, kumi si shung, kakyu u lengi cep shu je, chimri zokyong ching yi. Kyushi di, kwe mi nil habri. Jigab da guba bai la, rang ri dang ge gosha nan bi, kwe mi sa gu ki genki nye song zang. Kyushi di, Dagoe bai la ge, Dagoe nang gari la, Tando, Kakyo ule mokrim senbe, Kertan shubu ta, Kama makwen lopje, Chepsi jongda chu ge chu cha jik jo, Luzi yi, Chijubi ge chen song zang, Chimde cepje, Shujo chi ma chise shigri, Jigab Dagoe bai la kiran ge chena, Chu cha lula, Yida la,
1: 当时真理没生意当过把老个写盘样式跟着着我闹嗦天天我是天啊主人黄了才敢有一年空给等着没生意陪个来送些修理刚买几了皮出去来送个过去来死上火把那么太了没日子这些事了能不到过于来死寻着起么张姐老几拿了昆明给卡森西去卡的马里玉能不马当姐你的马斯达萨托古松读书书起大姐索马说不起有谁
2: 现在让给马队别那么久听不满不的音乐一呗
1: 老几拿了，赵云那么就云南的杨思勇对，人嘛写大缺解，八十五年，没特别有雅个四句拉单儿写字，给个比啥子小白马车，忙错了读写了同样是。店面的，店员个斟酌的杨思高动车过去有时。店面冷局个斟酌的呢，会通啥不？赵云那么就加拉些，把多少钱不写不写？
2: 就这边再中你给卡多只归纳了昆明了穷鬼才进跑外马车忙做场面所需要时空写不点做参谋们特别院长马家院一苦格三岁的小姐做不是苦别陆屯一个呢空闲人捏三岁呢生存三十岁比四岁的主要开给我两个让马个读书双年前去端不了没有你让马个读书双年前呢苦格不拉不大门禁前去写的
1: 张琪给卡德韩光树这里的姐姐昆明卡多了送给别人就这边才就对你这马给昆明了把多钱也把好过别人了让马给马团电视的马团为所马马给厕所姐把多钱也给客户拿出去你应该是哪度其实张琪给干嘛当这马团顾客说比呢胡诺不了顾送钱的干净了送钱是吧这马上给卡多顾送钱的谁也得要是呗 다리 있는 줄이 괜찮아. 나 죽어 계기.
2: 대주변라. 수조 지면 계좌인들. 가교 오는 그 수조 낭매 담배 마세. 공진 넘어 뒤 봐. 당나 그 샤지 봐. 세부리 샤. 죽지 배세 줍도 있는 못에. 장식에 미디게 체제 말을 쉬어야 돼. 간중네 가다 개고 아마네 배 대니모 권도면 안탕고데 가마 막든럽데 럽서변 당신지 가다면데 노즈교님도 레고 뒹안라 람상로스 가다 장지게 말을 쉬게 열럽네 미든촌 남도 이네 장지게 네티제 정년초다 멍하찬 공주 좀게 말을 쉬샤 마가네 개버 세브리 디마세 장지게 견조 개고로 봐
1: 제주변라 出站路了，夜店呢？开酒楼的老师被人烫了，本没坐几十多了。 이내 공 침제 도를 폐민 도과 공개 범위만 나봐 람사 최동 샤비나 또 승하차 매줘라
2: 대구진도 배라 디님은 사도계 대제민은 숨게 방다 제토그를 삼기
1: 주장로라게 힘민 도과 우자박이 막된 남단기 괴동부 당부디 롭수배 당라시 넘주단지 군민의 순결 제초 모여서야 가든지 예컨이 이미 도가라
3: 지겹다 고발라 야면은 키란게
1: 된다 전부든지 예 노스이마시
3: 조장루라 람상 최동 샤마나다 모티 방다 세우리
2: 레스 제나 한광 루딩 그룹이 멍하여 방다 제가 용으로 하여튼 그 범위 시작하리나 멍하여튼 마그 가다게나 니바카르 사면 하고 입에 속좀 지어래 단단히랑을 고급지 되셔. 서윤은 장치 대전시나. 녀랑 봉매규처.
4: 녀로 위태튼 시스마시.
2: 영아. 제너소스 컵도 되시더다.

0: 현재 드시텔레.
1: 난지 링고 딱지 흥고도 그럼내지. 라모 루스네레 나쿠라 커도 깨나게 아스포디시도. 오야 땡기 꺼주십니다. 다 다른 흥고디 운에 쉬고 안도가 두부. 외부. 양구. 초보. 하장의 야오도.
2: 야민 김비 너군 대부 매부다.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민이 취퇴시 교부 친피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퇴시 친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친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친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친비탕 나녜 메제총캉
4: 젠슈탕 내지스미 지배지고 젠슈탕낭 대신유 정규용게 내년제유게조 내총가도 편미 이미피주당 내년제 다균치조배 내년제 유게즈 토나낭로 年年这个 年春期, 我进屋米的话他, 养屋米的话, 年岁养屋米提拔送来, 几百草路的落中了修金提拔马赛, 明南比雷克, 女子马路抓他, 严格局雷北长在内, 后面两个托了主席, 年年这云呢, 真书堂了片堂, 给用给母鸡从大村干一遍, 严肃语, 在云外所, 那股跌入去的村南土拉, 我进屋地, 真书堂给, 先不再给朝华中年滚了, 地堂起, 日剧堂, 米剧, 那剧, 香浪所给剧特忙为, 从刚读片面, 移民案, 别剧前的错了, 等到白药白云山, 静修堂, 重眠耿直几年就, 没站了, 七十余遍, 问了人呢, 问了不运营, 推剧腾几给, 你也从刚读片面, 录制堂, 移民案, 连不堂, 别剧囊求, 三年, 哈斯中给, 林国下郎, 爬国从中给一张, 他忘着, 两位也估计, 出入境案案, 安逸出,
5: 然后我老亲戚的妈的韩立方的白居单的你哪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的车站站的捐钱名都拿站哪个也不去车椅所以这门友的白居韩立方白居单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所以这门友员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那你出现单呢所以也不是人给这样我是啥啥
6: 东西也做苦些了你让了白居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素
3: Mizhu Sanbiawo Hanlifang Chongkang Lingguo Xialamki Gekeb Lokche Kachui Hanlifang Chongkang
7: Xingda Nguigang Penchong Yela Nguigang Ki Nguibu Lhajang Gwar Tungjuru Nye Dongde Penchong Da Nyamdo Pyoche Tove Pyoche Yela Burkyu Zhongbu Xingda Nguigang Penchong Yela Nguigang
8: Langkhor Tongwa Tang Kala Sawa Nyi Nyewe Gep Bagbar Sezhu Langzi Yufang Bagwa Zangsi Kang Du Pyeptang Yufang Bagwa Zangsi Kang Ki 日本美巴尔娘林堂崔德囊球冷血团巴塔刚拉色柱狼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巴 ne sega keba soki bagbe ne tyu yuse yu fang ba ko zang se kang do pebne rimi nga nyam lin tang chö da nang chö sa ne ha sa chong gi nyang zhen lo lam wa da ang chok sum lu ji khabar le go ye gu ji chu ji sum nga ji ji ge

0: ཁྱི Namdu soda ang gube nal deyawar da. Shishan dak jing namdu di su dungwa re. Khanje sab re. Chimje thola ji shwe da.
1: Shishan dak jing mokta namdu di. Pur gyu ba. Zangbo shang ge dungwa re. Mokta namdu di. Mingu sumju le. Shibye ci yin zab ge ge kato mokta na. Num zuo je. Sabri.
0: Chena. Zengbo shan kwa yo re.
1: Pulgi wo zengbo shan. Wudu je pebe geblo. Duk chung to je dakta ma deb che. Namdu da nimdo sa je. Chombri.
0: 西山大姐，侬早些啥不吧？现在正波山创业的，你现在了，何个宋大姐了，侬当你要嘛的呗？你现在代表你，侬这地铺人大，侬代表呢？听着，这个嘛了吧？西山大姐给，侬当是不过不的？
2: 정보선즈베
1: 마리
0: 랑점게 넘도 섭주겸 카교 우렌게 미든 제브레 야나로스 병 당락게 이도니 미든 제브레
1: 민구 니 저주로 주진시베 루빈 고증 한게 혹숨 답전 섭주겸레 시몬도 개베시 주시 개학터 마리 루빈게 먹던 넘도 섭주겨디 머시카교 우렌다 로스 병 당락게 이도 초진 터 마리 이네 공리네 퇴근도 캐린 거래
0: 퇴근도에 퇴근도 캐린 몇 방다 유배 아 계시 놈도 수법 막고 비기나 시선 닥지 서그 말이라 당게 조선 친구 당지 소경 제배 포르규가 정보상 총구 말이 이네 장치 루빈지 공원에 시나 넘도 다니다 넘도 송교 최고래 마도 린단 집에 먹답 전자 돌견 다니에 여배 팀제 돈이 예상으로 집사지 당국이
1: 놈든 수부 거야디 지체 양부다 뉴체 겨우다야 치도리 포그숨 닥쟁라 머신에 현재 유배 마체 뉴부 교회 먹더 넘부지리 한광루 링게 먹더 망구지 뉴에 망아 카디자비 계시 루미게 소주 겸면아 리빙 넘조 카디자 투 말이 중집에 체주병 먹더 나 레호닥전 도교단 두야디 카도라 뉴르세 교회 유산 체브리 체제비 로라가 송부디게 루빙게 니범은인 바 딜레 도디 루빙 체지리
0: 년시부디 중화민국 먹주강 그 먹짐다 감독하 송게 제든 시송 자주디 먹주가 막주 직제를 도교단 몇 마세 밀심에 섭진 송배 니버사브리 팀로 시송 먹주 그겁라 마게 간에 개베 니버다 지바지 규리

공세다 중직 배치 집중 그 주시죠 준조심 장치게 먹투 그거 마가네 개베 미방다 응외방 창마 유베 마세 민국 로니 서루네 송 랑마가 막주 직제 로돌균 당요브리 중화 민국 먹투 되게 먹든다 감속하 송게 제좀 시송 니에바사베 니미 땡기 중요브리 담다 녀석 가면 니슈 개베 제라 겹다 지기

0: 장치 팀제 톡 내주 장게 세브싱송아 먹주 그겁라 막간에 개보다 먹주 디젤 더긴 담배 니버사자 장터그 말이
1: 제너
0: 님이 된 게 준비나 치지라이 속도 등그래 장대다 로중에 가라 전단체세 먹듭치도 방을 채워 계급 그 가딘을 하다 그 인디 임해봐 도스 시비이나 방야 말베 도스에 등은이 랑라 캐림베 차기 락다시죠 랑게 형제 제배시고 도스니 팀제토 니에 랑라 댄데 다 세지 그래
1: 가규 올링이 팀에데 상계 칼로 규르초초르도 야메나 카규 울링 쯤르디 장소딘 제게 카시체자 중구 카도라 지비미 장난 카샤치야 딘제이 부시
0: 녀하고게 루빈 장치 자사면도가 나준다 근데 유메 람상하고게 간제서야 딘제 제토면도가 이네 나 터피지게 루빈 장치게 우딩 르그 이게디 나 제비나 Nye Rubin Zhangji, Kagyu Ulinla, Woyun Chow Chay Chow. Rangbala ge Namzhu Shendi Gyeb, Shung Nam Suya Le Shendi Gyeb Zha, Mi Sang Me Gyeji ge Tsongpa Chogu Yimba Khe Ling Gyo Re. Rang Gyeji Makun Chay Gruba, Kagyu Ulinla Shung Na, Chongjin Ge Pige Juzu Nyam Nyo Dige Mepa Soto Gure. Rang Gyegab La Song Gyeb Chinye Ge, Mimi Chendi Yoba Nye Haku Ge. Yine Han Kwan Rudin Chigo Le Dina, Nuba Khar Tung Gure A. Dile Rinpo Tho Ji La Dro Tung Na. 먹듭 재배시고 타직도 증기 인사

0: 이게 먹초고 마카네 게베 님이 땡기체스 갑조카송기 제팀기 되제 니스업도 시소 먹탑기 간에게 녀선자 속도도 유의 더더 되제 10주 10등기 대비다 공림 채바다 마고역의 왕제 격분의 계제 막된다 저와 유배 까다니엘로 롱아면 제기 두가 수주 지규이 먹초고 마카네게 녀로 속도도 왕 제가 수주 지규이 단도 장지게 먹초고 마크티제로 돌교다베 님이 땡기 추스 디르디 중화민국 먹초고 비 먹침타 감즈카소기 제진기 된제 10주 10개다 속도도 유이 광색 된제다 수조치메 니버 대다르 시그네 속도 등기
1: Magdu Tugal Shigje, Lamsa Taju Shigi, Nya Kapta Shigyo, Shunjo Chima Lamsa Sokta Dungyo, Timra Tu
2: Rubi, Rubi, Rubi, Rubi, Zude
3: De Kagyu Ulenki, Duri Huanglaki, Gayi Chakdamari, Jukjibe Tsejubdunyi Kyushidi, Timta Kandes Jene, Yangja Chizhe Shaori.

0: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ཡང གུ ཁར ལོ ཚིན ཉི དུ ལོ ཚ ཅིག ཅིང ཅིམ དུ བ སོ གི ཡ མེ ནི ཚུ ཐུན སི གྱོ པོ ཆིང པི ཐང དུ ཕེབ ཐང ཆིང པི ཐང གི ཐུན ཅེ ཆིང པི ལུ ནི གེ གབ གི ཆེ ཝ ལ གི ཡུ བེ ཡ མེ ན ཚ ཅུ ཅི ཤི ཅི ཤིང གི ཉིན ཅུ ལེ ཅུ བེ མི ཅུ དེ ངོན ཐུ གི ལང ཁོ ཐབ ལམ གི གོ ནི མི ཅུ ན གོང གི ས ཝ གེ ཐུ བ ལ མི ཅུ གི གུ རིམ ན ཁབ ཡ མེ གོ བེ ཐང ན གོ ལ ཕོག དུ མེ བེ ཐོ ནི ཤོ གུན གང ཡ མེ བ ཡ ནེ སང ཐུ
1: གུན ཐུ ཡ མེ ནི རི ཐང ཐེ ཝེ རང ཤིང གི ཡ མེ ནེ ལ ཕེན བུ ཡུ gyurim yong la shibshu yu bie, shibshu bui chi la, gen lin yu. Kabar ang chan, le wo ye gu jik, chu sum gu gu, gu chu sum. San ye, la sa nyang chen lam, fu kang mian kang ki, ne du bu sar bie ka zhu, qing bi tang. Na nye di tang di ne, si ge zi lu mu che di k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lo go chong gir ni tong qu, guan bu lam, lo go lu chong tang bui ka zhu, qing bi tang na nye me zhe cong kang.
2: A zi, zha di na, ke su zhu zi.
3: 呀,這恰恰下,這幹不恰的,食子過呀的,這個我都過八個的這麼麻煩事情。這上羅吉巴主,這主的培訓期的。羅吉巴主這主的,我呢要我是的,我忙是能的,這張是的。也過是的,樣是是的恰斯。當我覺得這是真的,你那羅里呀,卡吉下幹不拉索貝,出去預備,你面子當的忙不有吧?
4: 제산제수지쇼교디가가서지도다. 고소르고인베 톰종직 표규 톰종 최저낭네 닌드낭 뷔제기 내든 유제 튼제 칠로치초 로지파주 지골함니 지골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버시인 섬디투라 지고기 뉴버된 유베 상외 템버진네 제다르 고투라 뷔싱 딤시 체웨 콤바 윤징 뷔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드 고투데 뉴버된 유베 닥제치디 팅에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5: 나레원 디세나 리자 알가브시 라유 제타 드링에 쳔아 로게 파주 한고디 콘제 리스타 가요미 오네 칼레스타 카마주와
6: 나 콤베케베 알가브시 라유 카레스나 로게 파주의 헝고의 권위지 콤보크 제겠네 갈해지의 거문도 대비 쉽지도 와
7: 나도 남주 주인 좀 무슨 난지 되기로 봐 아니 그 로제 파주 한국의 담비 한국의 티투부 유자 추수 그제라 내가 한번 내게 민도
8: 이 얘기는 지금 공부만 못 잡은 자 이나 로제 파주 한국의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의 차부제 공부가 제전에 강부 간지 내게 민도
1: 대주 함차지 로고르 야탐 국주고고레 쯔미구
4: 노제파주 함차지 옌여세 광제 고릉업중을 고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통종직 표주인
9: 랑코르 동와타 칼라사와 니녀웨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빠 장세 칸도 페타 유방 빠빠 장세 칸키 리브 메바 냠린탕 쯔다 낭초 렁슈 템바타 강라 서주 랑바 빠베 녀세타 lunjung bakwa pyu ne sega kheba soki bakbe ne tu yu se yu fang bakwa zang se kang do pip ne rimi nga nyam lin thang chö da nang chö yu fang bakwa zang se kang ki chile mi ne zu byung wo bang ne ju de pa bakwa zang se ji ge yu be gu ni pi bar ge su shu ta da kha bar gem ne ngo nga che se yu fang bakwa zang se kang ki chile mi ne ki gi ba kwa da gyong chi be si gyong long chü che chö la rimi nga nyam lin thang chö da nang chö bakbe nyen se thang 论中八国平年四个开发所及八百年头月次预防八国张世康的平年人民啊娘林堂崔德囊球三年哈萨重机娘真罗兰国大昂角松陆地卡巴列国也估计初期松啊继继也明了大界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必

0: Lobsuni, Lobdevgi, Shetcha Lobjun Chebata, Yigu Luntap Cheba, Konazam Mimbara, Putula, Gunjuta, Mishi, Detan Sogi, Shetcha Pusun Toba, Kogun Lobsu Jenny, Putunam, Sheju, Nideshi, Chakwa Chekutin. Ten day Penjun Shiri Lizana, Tasa Tongi, Beijing Lubjingi, Giganta, Tasa Tongi, Lobsu Jugi, Kimzan Lobsu, Chele Kiwangi, Kumi, Gian Lakutiri Lani, Lobdatan, Kimzan, Jisoje, Cho Yongi, Shonde Ladini, Putu la lopsu tonggui be nang duko la che chi nungyu yinbe lenge ne gi si yu ba shu. Lhagwa cirin la ni jelo jikdung gubya dunju dungu loro penjo lhoga chonggi gyaza zong ngarab chongde lagang kimdu chungba ta. Nyedo nyi loro penjo lopche ne tuanji ngaji su damshun zong lupjin ta nangze penjo zinja so su lopsu lupche ki chakle nangwa ta. Jelo nyedo gu loro penjo lopche ne sherangbe lomne lang. Tanda Tasa Beijing Lubjin du Lopsu Lubjin gi Changle Nangshor tu Tasa Chongge Lopsu Ju gi Kimchang Lopsu Chele Kenwang gi Tugen Yang Shishin Chi. Kong la Turim Lubjin gi Turim Gigin gi Kumin Top Yuba Ma Se. Nyedong Jurgu Lor Rangjong gi Besan Zinze Zhurin la Damtun Chung. Kong ki Lopsu Lubjin gi Shor du Tasa Lopsu Tang Kangzhong Rinne. Pyo gi Zumri Yuzhe So gi Tudip To du Jie Zom Tang Huk Zom So Mangda Ji Bianan Yuan.
1: Lengge, Kamsang. Yemilya Lhavotsarisiguyo, diri Bionjong Lungchin Nginchin Likungi, Bionjong Shiriki Lichenti Gyujiji, Nye, Gyaji Kimdal Hingi Namda, Ani Zhuli Chiaki Nangtuan Soti, Ngananzuki Puchuki Chiedu, Gyaji Kimdal Hingi Da, Tawanang Shiki, Nganzu Lopribaliya, Njiji Sangpuchinaji, Chow Yongni, Chow Zhudegi Tone, Nganzuki Puchu Nam, Sugyong Chiaki Gyejakachi Shikiyin. Da nang xin ge ngana zu ge lu su xia di ge tan ye di ha zhang ge yong zi qi wo qi ri xia ngana zu lu ju wo de qi pa qi ge de bi na ani deng sa lu su ma wan nang ge su ge ruo mi chong wan ne qi qi xi ngana zu ge ani lu su am ye na ga na zu ge zha da ren ma qi xi pe ge zhong ge sun ge dong jun chen ga de si na ngana zu ruo mi ju jie rang zhong kan da ta zhi ji be ge ri na li ya mi nam zu li ya ga ru ku ru be si zhen ba li ya ta qi ge sa ya yi na qi ge to 다가난 신계 수수 라니게 심게 대화이나 저기도 딘저기 망고지 고베 규림 날이야 아니 만나서 대기리야 아 미 닷게 센 담바이나 저기 삼로 만나서 계제 망고지 전시제 대남 쪽에 람르지 가르템을 했었던 말이야 레고 졸라 람치트 만나서 그 람도로 예왔지 만나서리야 아 동해디 맞게 봐 대화 간데 지우르베 지 람치트 수수 라니게 람디가 친지제 아니 하고도 침에 맞세 셀이야 람치트 지제 아니 코나졸이야 로소와 세딘데기 만나서 아니 계 수수도 다가는 신계 땅안 쪽에 지게 로스사디 타녀들이야 삼다나 대송기 로준나리아 직 떠들 잠발이야 계지 개나기 캐번남처럼 직 떠들 잠발이야 다가나 쪽에 칠로게 아니 지게 뭐 나와 그리스게 리네라 대비나 만나 쪽 가려요르베 쓰좀바 아니 대나리아 딘데 지금나 쪽 수글라틴스 랍친기 아니 계신 담바시 만나 쪽에 미유려 주셔 콩기 로스리아 문지 지단디 가려요르베 쓰좀바 로스사디 가르베 수도발이야 아니 카도게 렌디 럽규요 말이 사치 베사시나 나나조 지금라 지금나 니레 수도말이야 나나조게 톱다 니디 남산 럽규요 말이 사치 지금 지금에 금천 가르 이미 니치지 다가나 신기 부고리야 로고지야디 개체부시부르레 마도 나나조게 아니 저게 렌디야 저와디 남산 럽이나 아니 로스 야부지 용고 말이 수고도 제나 콩게 나나조를 가르스 거 여러 배스 말이야 부고리야 안치기 로직이 누바 소경자디 개체부 유바 송구 유바다 다만한 신기 하나 조 개체는 답 수준 여러 배스 말이야 플라토스 진 준샤 코란기 루스기 따지게 따와 계단습데 간데 여러 쓰 말이야 아니 미수수 장기 시규암 예나 줄람 삼부티 아니 야부 주용할이야 아니 로스 네발도 경고를 했습니다 다만한 시점은 야부디를 야 간데 줄을 쓰 말이야 랑도기 아니 예지토바 다가난 신기 양다기 삼부대바 딘저지 로스 견드면나 아니 초요네 로스다 부주 소교절이야 평배여벌이야 송괴도 다가난 시기 응아나조 계신 담보 수주월스나 야리시도 사지게 계제 담보 지주샤 코란기 응아나조 계제데 가리지 송월스나 미사디 아니 수수장이게 줄이야 시규지요 수수장이리야 캐주지요 캐주디 목등이 야부시 제제제 수수장이 매버 가르도고에 가셔 가르도고에 디 목등이 제제제 아니 부근 매버다 캄다 수수랑이게 캐주다 튼베 롭스지 갸토밤 야나 만아주 미게 차롱게 춘이다 튼베 롭스지 꼿토비나 만아주 롭스지 야부 용구 요레스고도 하바도 콘게 롭스리 양문진 난다 가데스나 롭스디 하장의 데뷔토네 아니 만아주 남사지게 만아주 아니 뜻이나 주마게 만난 신게 밥 저기 아니 우주기 마이바 칼레 칼레게 응나 주게 아니 저기 대보 대보리야 아는 가르 소교 지 그랬으나 류베 대 단계 소교다 다가 나시기 삼두기 류부 소교 자한테 개체부를 했을 것도 된다는 건 진짜 책이죠 아 다가 나시 응나 주 중화 미지기 안 남아게 다 지금 매도 답이 되나려야 아니 로소 와케제 마무 줘야 하바도 응나 주 공지기 아니 로소기 다 개체는 담보 공기 응나 주게 로소기 문진난다데 가르스다 봐 미군주의 뒤 소교 지교 하장 경과 집이 없다 다가난 신계 부교계 파마르 지구르토바 미리야 아니 사무당 토비게 소견 지토비나 아니 뱀미세베 야고시를 샤스고도 다가난 콩이 디나르야 담에 가르도 손으로서나 계란기 이교대 토타지주 땅체제 군주 야부메나 계란을 로스디 레그로 중매베게 감에 주송샤 대신도 응안한 속에 안지게 별이야 삼시단지에 로규르치 대비나 아니 하장게 로규 지웨나르야 포에 누울 담베게 도사시도 대양 안한 속에 알았으나 뚱홍길 잡은다네 아니 텐베게 나이지르샤 대나리야 안에 보다 노니 저 체랭게 토네 안에 만나서 미사 양이 간다 지구미 빛사샤나 디나리야 동부 틴데지도 렉바니 탈라 유경 렌사시다 다가나시 녀바니 탈라 유경 봉사시 안에 장고르 때바니 셰양 가오사지다 로바르 때바니 잠경 봉오스지 빼야 보지 그나저도 도수 나가서 참아 저 초동 지갑이나 안에 참아 나가서 군주 예쁘지기라 윤교로 야로서 자디 개체부 임바 송샤 디네가나 저게 아니 저게 로규기 드림나리아 피게 진짜 아니 드라 미라 민자 왔다 다가나 신기 미수수라니 이게 섬무 민자와 제지제 안가나 저 로스기 표적으로지 가바친도 왔으나 난기 세버딜라 쉰다라 야부지교다 난기 세버딜라 딱지 야부지교 딘저게 지 제지제 안 로스가 지 로스를 친데 랑기 장을 준토바 지교게 딘저게 로스가리아 아니 망고지 진짜 다나 신게 만나 소리야 다 지게 로규가래 가른 전대 버렸으나 계신다 봐 아니 사기면다 공의 견세 안아서 주여 봐 공의 하나 속에 롭스 날이야 다 지게 렉시에 맞으나 망고치 소유시 대날이야 가르송 여러에서도 말이야 쓰나 진게 논남당 차도 진게 조부당 롱의 기니 직관은 여장 가와 깨미는 사지 송샤 하과도 대날이야 시간 소부 대날이야 가르송 여러스나 롱엘라 롱예버지리야 리버 여장 안 가와 깨미는 사지 다가면 뒤문에 장에게 아니 뺨미스비게 가나 조가르스나 지게 당황 뺨미스비게 가나 조게 아니 람뎨 쉬버지리 삼게도 경찰가르스나 지게 롱예버지나 리네 여버 차셔나 코란게 가르스오라스나 펜토주 파셔네 뇌 망고치 깨고 엽다 제자 대남순 대송계 가나 조게 로소와 계신 남아 얘는 계신 담분 남속에 당마도 소리야 즉 초도 그러잖아 가나 조 조지가 바샤도스나 미군주 소경지교대 조샤샤
0: 콘도 옌하부체리 라니 치게게 롭스마와 수글라디타 야리시도데 볼라투 소기 롭스르 짐베 따와 지더부 인츠타 대신 옌나게 롭스마와 콩즈타 페게 롭스 케젠다 벤드다 체모 사벤 소기 롭스르 짐베 따와 지더부 인츠 소기 콜라 모드 두르드시나투 샴라 게라 콩키 팅드게 롭스 카조 지더부 시기 인츠타 더도 부조 대당 차로 용구나 롭스 지더블라 땡구 주소기 콜라 체지 능규 인베 랭게네 무티 기시나로
1: 다 딩뚜이가 나 저기 롭스원의 샵이나 딩뚜이가 나 저기 통진이나 다 가랑원의 샵이나 통진기 아니 저기 개개인 전제 안데 봐 로니슈를 하자면 친숭 하바도 딩뚜이게 통진기 아니 롭스디 간자치 레담 세 슈베이나 가나 저 가르스 그랬으나 롭스부 계급지 로스북이 아니 만난서 로스 계제 랍다 짐바 다가는 시 직지 계제 아 도망나서 대순나네 군나서 20제 초동 제제지 만나족의 로스의 카조티 아니 간제지 된게 저러스나 아니 각나지 돈이 안 된게 나샤 대한 당고디 가르치나 군주의 로스디르샤 니바딩 만나족의 가르쳐스나 류제게 로스르샤 시르게 로스르샤 니즈게 로스르샤 제제게 로스르샤 제상 강아 토니 아니 로마 초요네 가나 조가르스나 아니 소견 나교티 겐간 침부지레스 가나 조 슈샤 띵가나 조게 로스게 카조 띵되게 가나 조게 계급게 로스 카조 암 야나 가나 조 통진게 로마 소견 지다 바라야 카 디나 마라 되지 소교 지구요시 경찰 가르스나 당 토마리 야군적 로스 지샤샤 띵가나 조게 아니 수경 그 조담 비스나 저게 로규 토르게 계신 담반남 조게 당마다 아 지부지경 되샤 군적 로스 디니 안 담부 샤샤 만족 군주 맵이나 유급 맵다. 다나신 군주 유협 참기 만나서 시리면나 대외 경 유급 맵다. 빼자시나 남규 만나서 초에 나올이야. 까면 된다 수수요래. 가르스 오라서는 코라 민영충시도 영충시 야부 시부도 쓴 거였어. 이나 민영충시리야 누가 맵이나 뒤 야부 유협 아니 캡도 가부 말이 성기도. 제자 경찰 대체장 만나서 군주 야부 유협 강시래 시리 납고도. 但是那边看呢，俺那做工作也不，收入也不，也不怎么个差不多。俺那做地里也看的说是呢，地摊过过多，看的地摊过过的是呢，生产地摊过过多，旅游地摊过过多。再上俺那做老边那里呀，看的过去那里是呢，旅游给老边话说吧，过去那样是。但第前些俺那做个，俺呢这个收入中枢，工作也不中枢，收入地摊中枢，俺那俺那做个家伙看的是呢，立竿不要的了些。人家讲起抗议那么是呢，现在立竿不要的了些。现在俺那做年租给老说的些些。동역이로드나유베게로센티다낭신가나좀연주토네아니지금라레가큐토버지아디로스지샤샤디마세게가나좀디나려제제게로스샤샤샤제제게로스디앙가나좀랑도기이지토바카레랑세레도고카레도르체레도고이지토바딘제게초요네아니로스지견토나보고디아니가르쳐레스나뉴바유바쯔람야고유바아니초요네가나좀소견토유바래야아니가져지땡게나샤만주게가가져들었든지제아니로서지견투나야고여러승부도제자가나주게제김단남을행게내내가가나주게일단데로서가져가려도왜보고간다지네소경지게봐들야쪼망시쓰지만주게공부시나나야보주여러승부도다디린디나를야가나주게또남초기라야로서야주함야나또남초어가나주대탕안에차로요하리야로서견디참바야만주각지치인지미지캐번남고도상고도당통마디앙아나주내두셰바사데르샤내두셰바디앙아나주가르쳐르스나가셰지아니녜디나리야아니께지가르시엔드고르사다바주다지게랍테게겐체제로니슐하즈드베금세체제도텐바만주게갸제킴다가시소수랑이기쁘고가나주자원이네모시리미도제나지게도녜모시리미도사디께지디간데셰고여르사나생예젠기토네明显把这当让给不过的，让给给不怎么给，俺那点了不公了呀？叔叔人也给不过的了呀？军官全部去，文件拿拿，大大带上马来西亚。俺那做不过军官的文件，去都参巴来看这东西呢？不过生产快吧？不过生产快几点的了？反正最直接。不过开了三个多月，哦，不过等到通知来说，那边哪里呀？三路开了多多月，等到三路开了热热多月，该超开了热多月，超有年俺那做个，俺那年底的西北街给起不了。금천가르스나딩상은저게아니미둘리아통교유배빼르시합이나아망초나라에깨지든대람들시에서도

ne pogo de yabo shibo yus. Gyumtsa gar chilo la tsawa ni ne kyangkwe me na la yape de de yus ngwe do. Ta de sung ji ja an ya ma na zu lo ni zu zu tam ta pe sa sha ne pogo de ta ta kyu ni de ge me do. Ha ye se ya yabo shung me do. Din de ga me de sung ji ja an ma na zu ngam sa shibo nang ge ge kim da de do. De gyumtsa gar tu la sene ye de na shibe ge an ge ja ta ga ra yi ma na zu pa me ge su su ran yi pogo le ya gyungam me do sa de de. Gyungam me do se she gwa gyumtsa gar ya sna yang ni 랑이게 보고데 나를 대지 저와 가르치기도 왜 카바나 가르치기도 왜 제모 가르치기도 왜 등산 가신 가바치기도 왜 대부다야 가도와 연한 삼로 가르탄 것도 왜 이제 자원이네 하나 주고 용의 맵자 폐쇄를 보고데 하나 주 예한 날 주시 대비나 보고 야보실 쓰고 엽자 제자 등산 하나 주게 김장기 로스 계제 남 주게 까면 가르쳤으나 보고 나를 리비나 하나 주게 김장 냠도 대지지 편수 룰리암 얘나 까면 지하디 개치부리라 부국이 섬력이 지겐디 만나서 하고 오버 지하디 개치부로 쓰고도 대마세기 만나서 탑시 약수지 가르었으나 학과도 만나주게 셀라 추디자 말이야 조금 찌그래 냠도 쇼지제 셀라 추기 죽인나 안 당한 시기 셀라 추베 쇼리야 아니 부국이 생각이 지겐디리야 문지지 낭토나 야고 싶어 요래 쓰고도 디마도 만나주게 김다 남쪽에 태가르기 아니 결한게 아니 부국이야 단다대서 쯤어지기도 결한가 신디도 결한 카발라 가버도 도스 태가르 주비나 로스 야부치 용 매버자 페셀 하나 쪽에 아니 매번 남 쪽에 네바 대봤다 찌부찌게 하르샤 페셀 네바 지 용이나 뭐라야 딱지지 디네 하나 쪽 나서 답이 이미 원지지 디네 나서 딜라 대지지 매트고 이거 봐 하나 쪽 나서 쪽 이거 봐 대신도 하나 쪽 로스 대야 다가라 하르샤 수술 아니 이게 보토리야 원지 야부치 용아 야부치 디네 보고 딜이야 아니 생산 톤에 아니 삼 하나 쪽 가르도 왜 인사 가신시야 가르도 왜 초 가리털 따다 대미도 왜 사마 야보지 하나 좀 문제 야보지 돈아 아니 결한 게 아니 로스 컨트롤 빼기 임바 디 개체 보지 임바 하나 좀 시작해도 땅 하나 좀 내도 시작을 해야 하나 좀 가려졌으나 아직 뒤에 니 하나 쪽에 아니 보조 쪽에 라트나 리드 삼발이야 가르치고 유미 아주 라트나리아 하나 쪽에 보조 망고 있어 봐 카시에네 빼면서 비게 아니 시규 야봐 다가나시 랑게 상 진도 봐 빼면서 비 추림 상보인 데서 양 가시네 타는 도시 라메랑가 주마토바 마세게 로브레나리아 아니 저기 도시 망고치 땅거 요스 하바도 하나 속에 저게 세 마소나리아 지금 전주치 마토바 강중도 촐라 담벌라서 보다 딘제기 하나 속에 교함 연나 하나 속에서나 내수 망고치 통주 요스 내수 망고치 타고 디용도 잡방 하나 속 자와르지 세주 제가 주도 잡말이야 로스세야 되지 라프 코나 잡지 인지 말 하나 속에 아니 김다 스키 로스디 김장기 로스디 견간 침부 시부지 차도엽다 김생 가르스나 하나 속 로소와 아니 계제나 뭐 속에 가면 된듯이 숨샤 아 김다니 하나 속 가르스나 아니 보토기 로판 담보 드레사 지다 아니 하나 속 김다니 하나 속 계견 담보 드레샤 숨샤 마랑고 원의 셰비나 미사디 아니 미사디 다 지게 하나 속 지게 큰 딜을 내지지 내서 침부 시지도 상고도 내서 담보디 하나 속 파메기 녜 드레샤 녜 나라 대두 참발이야 랑게 녜 나라 살로 유사 파만 남기 사자도 숨 아마라게 되게 아니 가르치고 유명했다 아마라게 아니 수불이야 아니 대탕이야 가령 원지 지금 유명 아마라게 공부 가르치고 왜 대가나 좀 태가를 아니 수술하니기 내서디다 수술하니기 아니 지금 철원 나라야 아니 대나라야 그 철원 나라야 랑밤 야나 가나 좀 가르치나 지금 박차치 연구 유입다 대신도 내서 니부터 가르치나 아니 가나 좀 충분히 니부터네 보고 깨배기 님을 땅에 세상 마제비나 보고 깨배 님을 봐 깨배 님한테 가바이키 걸었으나 김장을 했어 김장한테 내서 님을 차게도 다시 내서 님을 김장 차주자 봐 김장나게 발라이나 저게도 아말라인간 저게도 디 가르쳐 걸었으나 수술하니게 믹다사식 차주자 믹다사이나 발라그 가르난 것도 와 아말라기 가르난 것도 와 디 롭종지세게 유당부티이샤 유당부인자 봐 롭종지세게 수술하니게 믹다사 등이 야고지 마주이나 보고 디 람놀라 쇼아리아 아니 냥가치부 유부터 제자 안 담보딩 하나 쪽에 파만남 쪽 수술 정이 파 야부난교대 개체부시르셔 다가난식 롭스 개전지게 아니 초톰 나셔 부고리야 롭스 개뒤자말에 마지 마지 사디 부고 칼은 얘기 말다 사실 송셔 제나 칼이 얘기를 했다 랑이 지야디 참아 부고 지그를 했었셔 제자 만한 쪽 딩수 도시 따뒤자바 잡으러 주 통계도 잡으시 통계도 제가 니도 티다 대신도야 아니 럽제나리나 저기도 김자이나 저기도 망부지 통계요 하과 동안한 속에 규림나리야 부고리야 저기 잠 잡았으나 저기도 강자스나 수수랑이 부고디 야보시부지 통계시 아 수수 보고 야보 예보다 딘제면도 아니 강야 통계 말 이나야 로직치 니치 숨치 다가 나신 게 부고야 차로 준비 니에 대해 주도 삼발이야 아니 롭총 좀 다가 나신 게 만진 게

댕겨 공감사 기란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로나 교육데 생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주지 스위어지 생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동을 더 디니 떼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주 고시비니 리주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되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자자르 첸보 퍼버다 강갸 슈왕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첸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고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르제 하장기 교보다 슈크자디 하장 첸보요지 퇴보 인치 고급디네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녹창기 지위도디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유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뇌보 삽소 망외 차자 친부 법이나 지주 체거 요시 하과 주여디 차시 친구 규수 차자 법주 친구 지주 양스 친구 요지 배자자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란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苍美哈国为 纽约特区为 B级级级, 让日给格里亚 日据给 西军切我的 退毛娃, 多数切我几个 开据点有日, 日据给 纽约特区 哈江前部约杂, 近年 D-TMR 重组党熊人 三不所 蒙西之贵 多了我的 各部西里亚 甘木卡县呢, 超容别提加油有日, 你呢也呢的 出桌子的 长达里亚 有我东部约文马斯, 各部这个嘎姐 메규리아 추로 튕구여지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튕구여지 밀 서시다 트로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구여지 아 이네레 지주 튕교고 이네레 디마튕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 규림 나로라 초그로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추나로로 두수다 담자 망부 제우요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 야나 탱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 유살 차자치부 법에 지혜라 리주 튠니요지 능주 디리 튠친 아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구요지 계시 지구도 유비기는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지구기 쇼니기 토살 회고이벌에 초슌도 피규 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교부 유자 미 리주기 응을야

0: Sivalin Chow 계속 기다려야 되다 매비나 아니 기다리게 뒤죽이 진다 하고 말이 다 등산 민남교 초비 차진이 내 교가 야부 여산다 남군 세주랴 도남 뭐 좀스님도 세주 초비 경기 아니 류리 아직 나서 배로 주위에 나오지도 다이 내 가오에 붙이래 민만 붙이 냐마다 돌비나 지 대단이야 도시 땜보 차야 학바도 다지 류준이 아직 가보나야 딘데기 능주지 통영부터 딩운에 가오에 붙이 다이 내 남군 아주 소외 초야 류준 능두여도 봐 아니 체당 잼바 안 다가는 시기 칠레기 주주 유예 봐라 봐. 안지 루단 튜브 나야디 계속 보라 봐. 드디어 드디어 간주 표장교수 류재주 지소당 미래 수준 류재 주주 도당 대내기 개급 인배 류정 주주 봐. 스리기라 대대 수요.
1: 스리기라니 개급 인배 지소 류재 주주 부탁. 변종 지소 류재 대내기 토림 제제 시킨. 콩 비징 류재 럽친네 럽달 침부탁. 타팔 류중 캡공수 전부난디 미리 류제 정달탕 망용기 류중 캡대태 人意기 누부둔비나니 개용 정용 미리 류제 전조토 세르키 당마니랑바탕 콩기 라바르투 미리기 류중 류제 고르시에 사르탕 캡대방와 로즈직도 쉐니 켄디엔 류중 남창카 중니 조제나와탕 시림기 류제 긍진바 미티 니동 하점 소종낭유라
0: 吕俊国社人都是给给你的汤重视给平民组织的所有人兄弟平民的给吕俊军军汤杀对孟勇给吕俊批给东区铁人与与国对面南汤能与一边吕俊给吕俊组织的事情哦严实的啦公干啥公干啥对是啦严实的啦罗居光的样子啊各地都有这些兄弟有地都有空个宿舍的大大的想象的事那地人罗居街里大大的多啊明天 류준 체마자 지 대단하게 돈에 개발이 갈 두게.
2: 디 개발 친구 용그리. 류제스니에 지샤빈나 수구 대단 토리아 개발 싶지 용그리. 아주 류제 넘기 딱 봐. 류제스니에서 맹가 줘야다. 나차 용야다. 이게 디 스뇽어리.
0: 다
2: 정다 마치니에서 딱 봐. 슉 수고 슉 매버지 녀브제 대녀르지 고엔나 녀르지 간 딘데 간가 용그리. 지난 디가니아 개발 어스 주그리. 디네 지네 기라게 쓰냐 따라 숙제 간래래 개발 주그리 간서 보면 있는다. 정다 지네디스 간로
0: 상상하세요.
2: 아 불이야 간로 톱 친구를 슉 친구 포스 유에브라지요.
0: 그냥 돼 봐.
2: 어, 딘데 차디그라.
0: 다가다 감요 딘데 지요리. 매 강준식이 류종기 첩체 미도롱. 아니 류종기 뉴베 매게 첩체도 그래 했어요. 다 딘데 능균이다 류종제에 계속 물어 봐. 다 능균 알아서 소유 줘라. 류종 지도 나서서 물어 봐. 로. 로탕 다가는 신직 포메오와리아 개발지 여러 번.
2: 디 개발 개 요마지. 먼저 류제즈도가 인지미지 수수 까버디. 수가다 로즈 침부디 루제디 진짜 약슈르 봐.
0: 소소 참부지.
2: 지 제장 카레스는 다 가서 개가 손에서는 디 견치망 체도라.
0: 어규어
2: 규증 체도라. 네 지지. 나 디네 카시에게서는 보모사디 바클로야다 요크지야다 디미시오 마리스. 풀이야. 숙자야다 자야야 디미시오 마리스 워라. 디에 마리 강글로 체토는 더 약슈르 봐. 진짜 수수가보다 수수 참부르디 체도는 약슈르. 보모사디 숙사디 요나 수디 다 개개 손에 쓰는 지로스라 디 세상 산에서 야구 장도는 보모사디 로게야 디스니 고르주르바
0: 아 샤도 담치다
2: 지금 세상 어디지
0: 아 레슬레스 디네 디르다 류중스디 다시 가소래 나가 먹고 싶다리 다 카지 가는 수 이제 검주에 소른데 줘봐 카지 이제 주자루야 소른데 카지 야지 땡기를 주야 소른데 카지 야 가소래 차도 남배 류정 소른데 카지 셰 잡도 류정 소른데 줘봐 카지지 공부 있는 공부 나 쇼다 공부 계획 있는 다 공부 계획 세서런데 카지야 지가서 중진하지 되는 되나냐 또 류종이야 중진하지 되냐고 여러분이야면 나가 지나지 않냐고나
2: 강로 님도 참 나가 처부치제 자나들 약슈리 카레스는 가서 바글로 뒤갈이야 우다디게 편토르바 숙단데 지는 뒤갈이야 가서 루고다디게 편토르바 제자 나가 강로 님도 좀 제치는 슈리
0: 류종이야 지금 하고 개발 여러분
2: 你们看书，对不对？不是动啊，人家看些个是那广大，你个那么重大产品呢，你们可不自己是动啊。那看些个样广大产品呢，该来看你也可以是动啊。其实的，开发起要嘛的，是是书的，是是推出了的一个其他大个事了。
0: 嗯，就当然了，看些是那广大，就是西部那边演员就流传起，俺广大蛮年光了，人家刚不然写不然死难了，你也不是不可以动啊。可是人家几层有些是吧？但你那些流传，流传呢，他这个 落起胸团呢，就开发是有的。第四岁，是我得意的一个人，就让他写个对个呢。老爷来打中大青年，青年超不什么学的乐器，一年嘞，所谓考阿勇三三小了吧？对对，考了考了自然有的是那个做对个成年的太极之类的，但没有了中大啥的那个速度了，但没有。那边恰恰那个穿的罗汉那一年嘞，他那个做的个，可把一年的对个成年的太极之类的马些见过了，懂啊？
3: 对对对。
0: 那底下
2: 落胸对呢，顶点搞不起，顶点自己得叫嘛的。 给予书记读书阅片点讲讲用用念的个是吧？我给他写的，他都工资的，说话一年的，三百一年的，四百一年的，讲个了，对不起，记不起，念的多啊。现在，这次听的时候嘞，给他读书可对，长大起起来嘞，所有绿色的，读书我的爹爹有啥学的？现在，绿色啥的呀？ 这是我可对我切多的嘞，药水是吧？你那来看他那个老出主意，他才能吃阿月是阿药嘛的，可对吃那嘞我的药水的。
0: 哦，那是那是，把那别是他是家人有的，那是家人这边，那是药片是这个家人。

0: 도체 참여 가서나 봐. 자제 로카서 신이나.
1: 겹제 뭐 죽든
0: 아 안 넘 주인식 고소 가 개발지 가도 봐.
1: 어 답비 메시지.
0: 아 네.
1: 좀 짓다면 난 조금.
0: 아 니 다 자는 거네.
1: 니마 쩨지 강이야 다 지기. 나나 심심 망부도 와.
0: 와 봐라.
1: 지기 맹강에 조야서 니 말하지. 다지나 마 퇴제제 언니다. 퇴지디 좀 다친.
0: 어 제라.
1: 짓다면 난 조금.
0: 터잖아 터잖아 레즈 지기라 그라게 칠레 얘기 더 내 발라 건데도 그랬잖아요
2: 낭남도 발라게 지야 타이지리 클리 클리 내래

0: 나로 쇼티 키랑 도나충래 쇼티 십지도 타이지 사디 야신 메다 만자르지 카레스나 어 치로네다 두발량 아주 클리 클리 어 카레디 잠
1: 잠버스야
0: 원래 잠버스에 이내래 쇼티 강고 나로네래 되고래 나로네 수자 치로래 디 멤버 헌돌레 타이지 사 티웨자 아주 스불르르 지야가지 어 디가래 디 정다이
1: 이케시 메 야고도 오네 검시도 오네 야고래샤 제라 다디네 류존스네디 한 류손스 그러바 나한테 냉고 뇌부스고 말베 다 등상주 소외들 진짜 망부 통용도 와 미카지 지 수부다 수부하고 맵스고 그러바 다 같이 참배스로 이제 예연 때부터는 남산수 교조야 소는 되지 봐. 그냥 미카지 수부 야부 유도 야지 참바다 저 교조문도 와. 근데 류존다 류손교 와려 개발시 가르이나.
0: 어디?
1: 다 냉고 뇌부스고 그러바.
0: 디 개발어스 요리 땡긴 아주 당고 랩다 차지. 아주 정다 넘규 딱 봐 정다 진예디서 곰시디요 녜디서 지나스이다. 참배 개발 뇽아. 맹가 줘야 뇽아. 메사야래 뇽아. 다 정다 마치네 디게리아 당아스 망고 리스네 용고 마라 이네 크나스이다 밈 정다 신예다 두부인 야딕스 망고레 맹가 양스조 미 참불람사 고여조네다 데세 한 넘기스고 슈크메브다 아 카레 마키브르다 나칼레카 제데교딘데 오딘데 망고 튕그릴라
1: 아 다야 카제 디데스도가 르존스야 데지 슈크체타비나야 수고 뉴게데스 야지 잼나냐 소데도가 데야 더나스 그데지 오레
0: 디 오늘 장내지 카세다 티샤 티웨이가 슈누디겔 레가 망고체 넘규 레가 망고체 두수체 마라체 아 두수직 잡디 람사 정다 추추 시정아 진데 진행데 여러와 다디 곰시디 야오마지 카레스는 아주 수월에 미니에서 팁 차오르와 정다 친내레 지내디리 지내치라 테무지랴 정다 망찬 수원 메야게 숙체요리 수월에 깔레 카트라요리 아 아주 약슈초는 가즈 정달이야 착시선 약슈르바 답변차차는 사워지리아 탱숨내가 바 탱무지리리아 감 시주네 굽지파리아 어딘데 착시시던 돈은 약슈르바 디 착시디 친제 글리클리 수구 정다 수구 패게 야르야드라디 어디디스야 오레
1: 레스 배하고 손스타 집사고시 다 손나서 다양 카지 손나가 저 소비사도 이제 믹스에게 쓰시 넘시 저바 대다 뛰는지 알아서 류제 30 가르잖아 지 검주 배하도 저거 송도와 근데 다 쇼게 이제 갱근 소 지 과라 배하는 막 비우르 발 근데 인도 쇼가 나쁘던데 비디오 아니지 류제 슉 집세 나나 다 지 양구솔이야 도자 나야 되게 하세 보봐 요즘 가서 무슨 나야 되 계속 뭐 해서 뭐 도다 하바도 뒤 나로리아 카지 광보 방보 개비야 교자손들 류빈나 지 빼몰 잡으 쉬고 도송도와 대 답시지 여러 번 보면 되거든.
0: 대 답시 이거 정말. 니 다르지기 추세지 소요고래 드링 아님 고무치지 치지네 마케즈 쇼 근데 딱다 딱다 쇼.
1: 계진 간다. 부터 해 봐.
0: 어디요? 어디세? 아니 지네 아주 등기 소야디. 그라 딱바르 고브라 고무게 야면은 바크라 바클로지드는 아니요. 디카레 뱀다 디엘이야 그 망게 버발로
1: 아 송지 체르 계속 봐
0: 어디 세상 안수 등기스야래야 정단 나가 망치는 약월스 딱 디려가래야 슉잠이나 안주 더 지로 무슨 내가 저 뱀몰이야디 보호 제도라다 야가
1: 문제래
0: 어 지그 봐라 어디 디가래야 안주 뱀 나야다 디게디 스뉴르드그리
1: 그래서 단남규 안주 딘데스도 사실 뱀 탐문 제가래 공부게보다 야제 돕자서는 자주도 여봐 돕자 마법도 카제야 돕자 마법도 배면 삼부시부 여래 송도와 이게 됐어요다
0: 다가라리 카레스는 아주 넘겨 카레 사제 당대랑이야 공부 개비 있는 아주 배모 60지 개래 마르키나 공부 시켜 주신다 배모 60지 레 말이요 이내래 아주 깨스야 저도다 마법도 삼바 키나 팔로제 쳤다스난다 수구 지제디 강로 배무간 레디 세상 아주
1: 류슈강 대제워르 봐
0: 사슈강 대제워르 봐 어딘 아주 배무나야다디 디스망 융그레 가자야다 마 법이야고 되와라 마 융그레 다디 당기니스야 다그라이 키랑게디 슈크디자 장토부이나 안디 야주리
1: 맞아 저 로야야 게르드 메게니스 지도와 메게니스 지도와 근데 인디 메알지 자야게 류젠데 요르비
0: 디엘레 요르레 합지 강문이 빠지제 봉글레 카치츠세 하는 강베츠 마치로를 카데
1: 봉부디 그랬어요 그러베 강보다
0: 강베
1: 강보제제 봉글레 디스
0: 체츠샤 디스 체츠시 디네앙 아주
1: 미치로 유에삼시
0: 마쿱주도 봐 마주도 인지민지 되나지 가르쳐라서는 겨블로로 굽자지 유에버치 굽자지 유에베스르치 굽자가 굽자지 세제 마쿱주 유에베스르치 딱 가세게서 가세요 마 국수스도 알람사 딘데 시도가 뱀디야 둘이야다 국마 커도스도 디디선바 만주 수구기 지제디 강

0: 심원인게 뒤죽이 겜베다 디링 안주리센디 순담 다가시기 남벌인게서 안주 제멜리잖아 양자제요 이제 주된자고
1: 류중치발 러체기 케발미 류중치배급 구름댕괴바탕 짐신 숙체로 당나지 류중마체콩 류상류제제괴바탕 처지미발 안아 우주체급미
2: 네부고 멕시코는 미공도 나주샤 섭도 교시한데 숨기 디큰 말에 인지 민지 멕시티 어 텐데지 딱 응그 딱다 쇼라 응그 갸레니 갸레 디 텐데디 쇼가

0: 계서 바르비 메규를 딱베 니슈다 침지 딱제 니슈 제부터샤 뉴스 양장 담베 니부줍샤 침제 토시 로숨시 마세 바르비 보류 침제 불류라게 규시대 답전나 디슈셰샤 침제 불류라 레지 디나라 제게 야고 역시 계생 아주 공원 갑디라나 特别是 我有 마시 Lili, Changu Xie na, nye kyu shi de ting zui kage shime. Zhu lu te le, zhang le qu du. Zhang lam no ma zhu ya ge, ping ge shi. Jir dang xie na, kim zang zui nyo di zhi le, kim zang neng gui ge ge wa si ge shi. Nye xie ne nyu nyu zhi le, chim le te wai gyang du ma shi. Nye xie ne, nye do chao ne gyang, pop da dun jie, mang du dum zhi che gu, chue gu dun ge shi. 접체는 총으로다 총 동지격시 이내 바르비 딘제치 되매봐 세브실 하시
1: 지랑게 단도 숨부다 네 돈도 가르치고 오미 공부시다 라
0: 장게 치고야디 미조 차야다 슈도 실진시로 쇼팅 혹시 짐즈 류라스니디 짐록 줄로러 균체러 되게 첨부요시 계속 교화디 친구 체제는 시에서 되게 하여 말다
1: 마리, 네 쇼텐의 패도미도 네 덥시 강유 땀이 민유 빨라 티제 쇼텐과 치미 이내 뭐라게 면식이
0: 주 미리 유행생부터 그 조디 미수 뉴스포 얘기 되면 될 것이
1: 단대 키란 게 나 차로 신난다
0: 장슈다
1: 나 강약 하나 명청을 따라줘 뒤도 단대 그 저희 미니의 신도 강약 하나
0: 뒤에 신나 치네 초가로시 펜도 딘주장 변마시 주바 샤게 녀셔바 녀다 날파로지 모랑뷰니 유셀 구이노지 창매 미조 공원다 슈바치 테무지게 뭐요나 니부치 니베 뭐주나 손부족시 미심 자레 주마 슈바 모랑 류구티브치시 시모도 되다데 덥시 여마시
2: 아자, 랑게 nga xiao mi zi jie da dou qi yu bi.
3: Rang chuo ken zhe le ge bu yu mei ma xie zai, nian ga mu xi da cha ku zi sui yu, ni me duo ke yong pi. A jiang xiang, xiao shi ge sui bei ka la neng xi yu ma zhi long wa qi lai.
2: Ni xin bu xi ra du.
3: Min yu, ba la le ka mu nyue ya guo le, nga qu duo qian dui min du.
2: Ka zhe suo.
3: 발라게 콩람 삼번뒤도 줄리게 비스송기 장애 전대제 지급시비 니에캄 카시지 대피 이내 뒤주 배제제 광지국이 발라게 대진아 인지 인시 나보 토브 제우 유송기 문년 가마시 물 삼당 마시 콩카스 쇼네 다그리 송주 탄드니 명적 첩제 수상 칸고 뉴슈 신전 뉴 능시 고자 마시 계속 관치 차피는 부부님에게 아마 되지 그시 나 진짜 견류 수미도
2: 쇼게 빨라게 나 체추 수민 청춘달 쇼팅 지능기 니키 리메 니 최바치는 줄리게 납자 공경아 고군 로고 모토나 줄리게 비무용아 고암시
3: 간단 니 삼다차 rang zhuo li ya gen ke chu hi nie chu duo qi zi mie
2: zhang ge xiao mi shang he luo qi su sang tun da le zhuo qiao ma xun ma qi

0: 캐시 잔 라보야 같이다. 네 세쇼.
1: 빠라. 키라이는 키라 차야야 랑쇼메트 승비. 디스 빠라. 키라 공부시야 망쳐기.
0: 아, 삼다 망자요 마시.
1: 길이 요마티다.
0: 문에 수다 잔 심제도.
1: 나 명칭 기별로 터치다. 빠라. 키라 보면 명칭 어이 마신 담으지. 문이. 키라 요마티다.

0: 야, 저 라디오 그랬어 요 봐.
1: 진짜 매야 그지 싶어.
0: 니엘 맞다. 장경아 머스카 로스다. 같이 놀 저기.
1: 매규 뒤에 보셔. 장가 봐 주니 봐. 내가 될시.
0: 나무네 맹가 데이터 미도 니다리 시 쇼티네 맘다 취지. 돈도 데데 비나 심도 티외 채요 봐. 장경아 머스카 로스니 매나 나마가다. 하스큐다. 나래라 토바. 예. 예.

아치 도스네 녜랑라 사네스쿠 장게 나체도스케 아 제좀라 장게 넘듀디 옵세 카르도 되다 디네 지브르치 냐지 유치 턴도 도리기 니메메도 주구놈 오 지브르디 제트고이다 용아 어 얼레고다 사네디 녜랑도스네 네티고 용아

0: 돈도 내대 유기 말 봐.
1: 키나니 수세난가?
0: 어. 너희 내가디 내부채니히.
1: 권당군에 돈스. 돈스라.
0: 돈스비. 매균디 제포내래. 교고디 제 돈에 요스비.
1: 띠니 세프시 무주. 니키랑 태우마리 수비. 키랑게 태우리스 우수기기 뭐랑게 가서 유도와.
0: 뭐랑게 유니. 나도 세우셔보.
1: 그저 세우래. 가봐 세우래.
0: 민유를 가봐 깁다. 니야 말 안 넣고.
2: 키랑게 균세 세바 디 카카시아 공무초
0: 카카시아 조 조다치
1: 가봐 조우지
0: 조다
3: 다리앙 안쪽에 퇴고 상위 차감 수유 차감 디나라 균도 남야기 대배탕 적지 강의 이룬 루너 직유

0: 이게 수치도래. 수치도래지.
1: 랑게 통송아. 띵아 수상기 된다 줬다지. 녜시스 나오마단지. 수민청 종가 띠유면 나와던 거지. 잔디야. 군송아 타바던 마지. 띠녜 힘차지. 나 힘차지 되시나 살로 춤시. 털뜸이도. 기지랑 아이는 근데 셉도.
2: 가르치오인에 다같이 규리. 니차라나 카발리비너 니엘링고.
1: 잔욕스나 주마리. 근데 저위메 니셈나 딘주유. 나닝고 냐스니 되기.
2: 답자고 이제 살아.
1: 냐스이.
2: 용아. 닝고 냐스다도. 야스메.
1: 야스.
2: 자, 광사야를 가면 매배. 왜?

0: 밤에 거지 추수이다. 밤에 거지 추수이다. 뷰니 르와 추수이다. 부지 제베 토다메라. 제부지 제베 토다메. 나 제부 교구신베 뭐니? 나 제부 교구신베 뭐니? 요상시 규설라. 더도 니부 갸얀라 쇼. 능매 고타 봉타치 땡기차 텐도 최소도 비 자주 뒤제시 나니 김상기 봉지다 샹제이 니에 다리 최소 차외 딩니라 괴샤 차부치기이 머시 재능아 로스 맹기 두가 순주시 규지 이내 수민유게 로지 체부 체바 니에 야주스기이 고명아 랑라 랑치 강삼 샤바 야주스기이
1: 뭐지나?
0: 아나 우주체 슈도경 닥디 네부마다웨 모수디 예

0: 바브랑 장구 쉬었다. 수미유랑 범 총주르베.
1: 총주리.
0: 총주르베.
1: 총주리.
0: 총주리.
1: 뭐라 오네라고 엄마 총주리.
0: 인기 말이. 나 경수 쉬기. 나 장구 쉬. 얘니 근데 쳇브레.
2: 민정.
0: 수미유 바브랑 범 총주 맞아.
2: 민정 랑 하지유.
0: 릴리 장게 바바 쳇다. 수미유 바베 범 총주르베.
2: 잔뇨도가.
1: 뭐라 오네니 범 총주리.
0: 총주이는 나 뒤에 차 하리나.
2: 뭐라가 랑 가르쳐줘. 타바다 엄마 주베.
0: 나 타바다야 만비다의 채두리. 티리 니에문의 시에는 육초에 님시. 나 멸만비다체 따스메 없어주. 수미유직 디디토 독슴 낙시용 별미들이시야. 계속 수직의 교육민도. 바브랑의 교육민도. 릴리의 교육민도. 주족의 교육민도. 암락의 모두 교육민도. 수미유직 디디토의 독슴 낙시용 별미들이시야.

0: 된다 대 바브랑 그 주도 지게
1: 네 주도 근처 지구래야
0: 뭐 되셔 럽지 예 뒤로 녀시의 속부유
1: 네게다네 민유의 냐아요
0: 뭐 밥이랑 범르베
1: 제
0: 나 밥이랑 부르바
1: 제
0: 니가 총주르베
2: 어
0: 젠수 로실 밥이랑 가면 더 주도체 도마지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단了 송겹치

0: 민자.
1: 나서 맞사.
0: 어제.
2: 페페. 네 팁도 계셔. 나로 등 마시.
3: 헐퍼스. 다시 내긴 소산의 유튜브 추즈가.
2: 아, 진짜 좀 어렵다.
3: 네 러츠 제충 마시비.
2: 러츠시, 조시. 이 내가 저 나를 믿는 것도 제였다. 장 나와 줘 봐. 제면 돼 아.
3: 나 민율 민기. 멤버사디 당신이 이미 쳇삼히. 라슴 쇼아. 나 침배지러. 킨츠 소상 튼다르 랑게 주도친의 지그시 이년 아저 와지레미 나다 샤오미 그 소외 코가 시엔타 쵸미요
2: 네 신수 신수 와야 더 숨지라 나 로야 요시 상게 샤오미 더 요시라 용도이 더 교수 교시 더 가고 저거 봐 대수다. 아멜라군의 심 칼링이 보실라.
3: 바바르.
2: 바바 바벨르다. 바바.
3: 예심 니수에.
2: 예수.
3: 바바. 바바.

0: 그래도 야구도 와.
1: 흘러든데 규정 못 해야 맞춰.
0: 다그리 장 뉴슈 시작시. 장하다님도 7월 망스 쪽시. 장되다. 전조체 심세체. 더도 퍼직부.
2: 小事永别，
0: 知道吗？你
2: 写皮，没想到还能糖豆点这油麻西，你让我打水平的。啊，一代的。六句前面伢先我做汤皮。
0: 呀，着实的。嗯。干啥事别？啊。哦。哦。
2: 吃这不是多。小事穷个穷啊，够了啊。
0: 辣。
2: 당다시 기니 도스고 아.
1: 진다메랑 욕라세야 가리나.
0: 나 욕려 가서 유메상게 싱그스와.
1: 난 팀을 따고 대 연구 유배.
0: 어, 팀 가시 주뉴.
1: 따와 범지 연구 유배.
0: 어.
1: 嗯，
0: 这样会有，让俺，这样会有了，让俺给不起。这，你让俺吃用不？谈过的人，俺听过的有的，俺就过瘾。俺倒没吃过，咱就过了，好吃点吧。嗯，嗯，吃过了，康藏是点的。
1: 강잠스가주래.
0: 강잠스는 퇴주진잠스가요시. 강잠스는 퇴주가로 강잠질러
2: 쓰고요시.
1: 란신대면은 안녕대매.
2: 小事.
0: 지, 디가시.
2: 딩아래 예비 아자히. 긴이니 저스대다. 네 긴이리야. 딤지 쇼인다.
0: 딤지라.
2: 터지.
0: 터지.
2: 쟤는 긴이 클리서 네 숨숨매.

0: 레스 레스 토체나
1: 팅을 가르치다 로 가서 죽봐
0: 디 개체부스베
1: 취입잠이
0: 뒤뒤 강잠시 죽비
1: 곱디르
0: 문에 신이 두게
2: 小事
0: 네 로 진대하면 내가 비우기 공학에 댕기 숨부 쇠면 숨부도
1: 야란 못하니
0: 아이고 유일
1: 유람 도우르다 가리면

0: ཁྱི ཕྱད མི ཁྱི
1: Yuk shu zhu, nye kar tsung me xinsu, lo dim xixi, nye baba dadao yao xie zhu. Nye baba yinji dadao yao xio, ngo.
2: Zi u la, kiran gyu rin qipi mu zhu, lung dai cha xia. Nye din zhe shu gu me, ya men kiran xin da si da, kiran ge qian di kin zhe du, yao zhu yo ri. 자고 터제 터부시라 이었다. 지길.
1: 지기. 장메뉴로. 밥이랑 샘스시. 달.
3: 으지, 민저, 야구 엄지라서.
2: 세우라, 드리기란다, 농도 도가. 엄지라서.
1: 진달라, 차글링이.
3: 차글링이.
2: 레스, 레구나, 니엉을 같이. 레스, 엄지게. 돈도 쓰게.
3: 돈도 뉴게.
1: 기부충을.
3: 기부충.
1: 기부충조.
3: 예.
1: 야, 봐봐. 쏟아. 조시도다.
3: 요.
1: 쏟아.

0: 미초기 괴굴 시송 체지 체디 시림기 침루 용캡 레튼기 멍시된도 당유버지 니찰 로총기 성지 종기 로머직주 체네 심주기 락린 치고배와타 십중 척배 아지수 성지 종기 위슈 로간타 겐캄링 군중 딥주 딘시 소스 괴네 시조르지 튕기 권네 로머초 루치 시절러버타 퍼유기 폐계 신도 투부 체토 로머츠 로브중 야부 체규타 퍼유 주준 기치 랑조 기수 비교 군디 당유버지
1: 成功的破壁，卡位对面，认为在某某个区用水路面，那种汉色运用单位名额白球。
2: 天里，人中看见那种哈萨准备，某个区扩建时，他你什么气？
1: 三个月就多，卡位破壁间那种汉色几百，安全，你们瑞西难多。

0: 인다 니 알아시게 알아디 말해줘다 아사르게 기라니에게 쇼연 된달라 샘제시라 칩시 단도 보고에 갈래 가서 로숨 소절래 삽시 기스까지 시에는 거 사봐 됐어 사무디나 휴
1: 암라 나디 산데도
0: 소
2: 아메샤 룩 아 야 Nyeh-deh zang-ma-ji-gyo-hi. La-kwa-to-ni-yo. Nga-su-yo-gum-tak-rap-che. Long-kyun-ding-ma-ri-la. Yang-su-ro-ku-chi-wo-ri.
3: Kinyi-ji-la. Da-zi-ma-gyo-la. Tung-do-zi-gyo-bi-na. Nga-ya-ching-min-da.
4: Ah, zi. Nga-nyi. Yush. Dile-ji-la.
5: 让他少爷说说说，错话要学。是，让给民族下去了不打。是，他是先把卡车回来，把他顶出去。嗯，哈，哎，我呀，燕子是给伊。呀，你也看给伊。俺最咋写的？俺最错啊？俺最没了解吗？
6: 特多俺最电信不打，忙活呗，自动切断。下不打行的，你打。亚秀，呀，说些。何西，杨才来是吧？
3: 苏苏，徐西，你听啦，俺最近在那个，看俺大姐给咱俩配药给看咱，现在人看到哪是？
0: 听这小话要么是？今天话也说给咱的。
3: 没想到空牌最多，你那天的那么你给什么刚给总队送的？土生熊蛮送给，我还看到你的，阿家来弄你，等到不错，写了中文难过是老不阿送给。
4: 哦，
3: 要求啊！
2: 前土生熊蛮，咱俩有能干干的着。
4: 要啊，多谢呢。
3: 俺上去了几天，俺还着急。
4: 阿家了，那你，你这是落到了没得？哦，呀，大家好多，我们今天咋吃？
7: 用啊，舅母，这你先咋着？

0: 겜 게야 가도 같이 했어
1: 샤다 진홍城 님도 마디에 가시
0: 아니 참부 요마지
1: 참부 매 바리 요시 계란이 딩을 근데 주 니에 고대쇼 아주 상매 계란이 참부시 통기
0: 几点地拖了早晚内用没四个月呢 我在金红城用也用吗这
2: 你最宁有让个阿西的三下 但三不登记没呗
3: 啊,要让西下 我在宁有这话跟这一面让个谁去行个这不
2: 第一过去 你也等到既然你 랍제나기 징나치외 자동 좀더서 신규다
3: 말해 가 가리 징나 가리 좀
2: 랑통과 치워마시
3: 제메
2: 증문도 왜
3: 오늘 증문도
2: 쉐는 게 쉐가
3: 쉐다
2: 아 디베지 공개 군사실이나 야나야게 공산실임비다. 잠시.
3: 아, 공개 공산리스는 지수.
2: 시베. 체는 공개 공산시. 아, 피아지. 공개 공산시.
3: 다 그래.
2: 공산시 안에 상무 로친사. 네 하나 피아지 대니에 요 마셔 봐. 보면 네 하나기. 아무 리올하게. 디디. 셀마 세체. 질로네. 지다 계속 없이 로봇 탑자라 지다 자냠도 라게 계속 없이 닝요 나랄 가부유 암리올라 카르다고 메봐 랍도 요네 신베 마세 로트 주린 게 시없이 라게 신 메세
3: 네 네 드제 시마시 말이 네 드제 지그르베
2: 세야냐 그 싫어요지
3: 네 전 드제 지금 말이 경매라
2: 딜레 경매랑 지어시 아 복사기 판

0: 호타네 나키키 미메오토예
1: 카레 신장 냠다스
0: 제마시 자가 다가다가도고 복삼키 파나무타메 나키키 미메탄토예 문에 접사부르도가 아 미신 다그미나라 나도 시디게 미산이 익서라 쇼시 이내 소화기 얘기 나도 시부디게 미산 시차없이
1: 아 치자마나 태자 약승도에 야

0: Poksam gi pana mudame, nga kiki mime wok tu ne.
1: Nga kiki mime wok tu ne sa.
2: Nga kiki
0: mime wok tu ne.
3: Uku tiyan la, sapsa na a.
4: Sapsa inda.
0: Yo.
1: Nye pomo kwaado. Nye pomo.
3: Gya tayo. Paja la ke tipi gi.
0: Hello chuma sto da sanye ni go sodu yor da go da yo
1: bok sam gi na ata yu shi shi
0: zui shi
4: ni yo ya ji a
0: la wo sa sa xi a
4: su go jia qi lai zhong yin da ya ya zui shi no bu
1: a mo
2: la a cha la shi go
4: bye bye
2: bye bye
3: zhu mu jiu a a cha la tie go a gu tian la bye bye
0: 当我是做通信洗不读啊慧慧慧慧姐感谢所让所是救过你嘛对不起我做你不念住的来呀这呢谁念不出来的用啊 어찌
3: 땡기 캐나다 우 텐라게 셰라추도 셰트 십탄스 이는 니부 추니민도 셰데리 삼사 추니만 좀 탄다 첸스이지 다가르 봐
0: 셰
3: 셰트 캐랑 용 시부 유베
0: 예 용 이거 쇼 셰모도 가바다 시 그래 용 예
3: 더 키줄라 니 아무나 셰데 니부 시부 난 그래
0: 알레 랑 아무나 셰데 니부 요래
3: 어
0: 장게 그저 신조
3: 셰도 공개 양설 넣는 그래
0: 양설 여기 가리가 류도
3: 주제 옆다 가 류그리
0: 알레
4: 실레 맵다 류도
0: 그들 학세치도 류도 그래 진이 시도다
3: 아마라 세진이 시다난다
0: 셰자
3: 주유니 비슈다난다
4: 그라니 카가레스 되다 셰라 뉴다

0: 아버지. 아버지. 부끄러운 놈 아버지. 제우저 녀랑 씨다. 계생 알라 키제 지 제빈다. 처매들 안 가서 오이다.
1: 녀스요.
2: 저 사람 진짜 나가라. 만닝스다 십지우기.
3: 더더 가서 고도.
4: 도쇼 아 녀양 가 새로쇼. 강교이다. 지수 대두. 장제.
5: 상 가르창자 샤지. 녀 중에 간 니쿠야 친구이베.
0: 좀 해겠죠. 좀더 주고 내려 삼죠. 시험도 못 따장 앞 레마서 봐.
5: 자 다음은 또. 뒤 차라도 못 따면 버다.
0: 혼도가 땅소.
3: 지켜제라.
5: 아.
6: 빨라.
5: 오. 소마 용고라 카바기 주체비 봐. 가르세소. 저다 가르윤네 커도슈다. 왜 마대는 용도게?
3: 예리게 텔라. 네 틀라스.
0: 야, 보드야. 라그넘 좀 겨도. 니엠 좀 겨도. 어이. 우.
2: 보친지 대대다. 니야 가르케도. 나 가르사님 봐. 고동석이.
0: 니야 가지러 저가.
5: 잘내내내 되네. 유는 거 주고 있어. 된다 먹고 책임 입차자. 잘 내보여 말이. 다 삼시라 마도. 너희들 되지라. 론치네 가려래. 야매나 나파 로제 로데 박비체니 보소경 제도 신다 상문 하인다
3: 샤르뇨 추스 듀미토 예윤기미 갑세 갑제 마장게 수어리스히 디제르나 부당한 숨로 쇼기 여호 마시 마상 할 때지 신전 로지메
5: 전은 가 봐줘
3: 예 삼스타피 말링 쉬러 밤이 부채가 주히 디제 제피는 계라 3만 6초 숨 마시
5: 요 마지
3: 가리나 디 땅크 약수 마시비
5: 대응은이 찬스 겹사치로 나다랑 능미 갑주시 없지에도게 랑 암라 람사미라 삼신나니디 좀 하죠 공개 부기베지라 나 디고 진유메 자도도 발로나 급동스로 말베
3: 나 겨우 큐니 기뉴메
5: 저다든 할리게요 야면 상할 때다
3: 这以后阿云我爹爹皮呢啥给给错了那给皮呢可这些啊我爹说可以吧我大铺燃气了爹姐燃了落了七百旁边是土皮呢用着水不打下马上我心说是妹妹咱们这么多我奶奶我奶奶
5: 然而结束
3: 长不现的罗马无敌艰难了 念然略度不读 可这些年我念你们都罗马无敌也不是 然而不与爸爸送咱 我念你 养家整的用过是别
0: 이다 냉엄주디다 랑엄주 수트 경도다도 라로 자세 카드야유
6: 뒤지 주거
0: 뒤지 주거에 예디 드럽류다 뇨 오이야 아이 야 디스 다양 센서와
3: 马永远还是
2: 熊啊，你歇息。也不直接，让苏木苏花要么有，小盖吃了解用咋，都这吃中华的酒品，都这连啥子呢？朴素花要呢，要么多管。恩哥，对的，那今天就咱们大家都去叫。
1: 你也站在空的时候就不睡觉，用度给，跟着多，低音的。呀，哈哈哈哈哈！俺领这群是，
7: 去让给开始送吧，检查啦。
1: 哦，苹果，素素素，打特送啊，打特送。哦，喂，睡吧。
3: 别吵了，我真心而已。

0: 감사. 그래서 재미있나?
1: 아, 네. 감사. 지니 선배, 닝쇼 대유나. 가체서
0: 지니 선배님라. 사고지 코네 레고슈스. 단다 커바 유메. 만 최세시 뭐죠?
1: 아, 레고슈스에

0: 엄지라 근데도
1: 토데브나 지난주 튜토리 게토브리 락베마가 챔부미도 예수김 차투리 니엘메리게 같아 디네 네벨라 기케제 메가대학 둘루님 다그래
0: 레스

풀 내부 요마리 가당이 님직 수연에 네 보리 가당 아빠 버스 베베시고 네 메시에 폴문 지지리 제라 让上海的点对云点，深圳路对云内路，普陀也转转的，落雨也对桥。让两个转对云的钱，转对面呢，铺了大多钱对。看他开车钱呢，也铺的泥巴多。让我团队不多，输赢。

0: 내 주 갈도
1: 정공장게 보상하리 녀석이게 달랍다도 조여자 상하랍도 지 등지도 신하게 님도 로봇 팬도시 계속 뭐라 리액션도 유비나 정공장게 로봇 지그리 신하게 모두 지그리 삼아 주고 이내 뭐라 암라 메스기 정공장을 보고 도주미 메시지 도주미 쓰기 군이 방 내 주로 봐 경고생기 하려시 진짜 나아라 Жаңғылып сүйір осыда.
0: Ажала,

0: 대 가려요래.
1: 다제마랑 근제 치즈유.
0: 되게 되게 시규로. 전시가르게 시야 노요 마지. 네 모랄 시라치에서. 네망아 신진 레드치가 주드. 초부이네자. 능미이네자. 수지레 르게야 요마라. 나 심제치니 수지에 요마지. 나 강에 치슈급라. 모랑게. 나 야호다. 심구치기. 모랑게 녜치도 구이베고 이디 녜자원에 때매 이네 텁시 티제다지 아쇼부치자 심부시라 티추 중제 삼마담바 녜치도 티제시기 삼삼미 제자 티드네 녜 모라라 메시 디기 디규 심다 제비 이네 미세야티 나게세야다 야주코네 메스큐덤도 Tuzu gyurim gudu xini, xigimu tumda, zowa gyedan tila, heba shirayub xingi. Tamadi, niga mugib shirayungi la, suyna shirayungi. Chezanyi lega kayaji, moranda tarin xigyu. Namgyu changshushu sawandi yingiri. Tanda samdangdu, nga tashi rarisha. 其实你的这些马些呢，莫让大伯阿拉东瓜煮马吃。你莫让拉他们说，咱们阿天弄主意，能我那瞧马些，买你个要钱么多？

0: 아무라 내가 디나 여지.
1: 아무라. 예보.
0: 부담도자 베트심제 쟁의대이. 최장의 티용이.
1: 아무라 개나무 중앙아 기라시부스 쟁주.
2: 알레샤 쟁주. 만난다면 님과 셋이 예민간에 되어 여시.
0: 네란께 진심은 누가? 아무라 맹간 안 한다 민두고. 님은 가시에 내 딱지에 차서는 맹간에 돼야 여지. 제자 니린 랑게 내 칼리 님을 다.
1: 응응.
0: 칼리 님을.

0: 야주 아. 나 잼딘데 정말이.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1: 怎么杀着死去擦擦擦擦什么能给你当马鸡我是星儿屯大鸡我让给三家人对读你星个月不然你不临睡了你算咋见红成了 부두마리 제자니 세링라 부님보 댄드치기 나 침지게 깨치딘데시에는 참부매바 니 신기 이네 케스 진홍청을 장기 암라게 맨럽네소 완주상매 진홍청 샘부기부매바 하구기 이네 부고 렌부요마리 坑都嫉妒给不过普通嘛对不起。

0: 요구예.
1: 그렇지.
0: 불안 갈 때가 요바.
2: 신할게. 라는 님은 가시에 불을 따도 지로스기. 아자라게 랑기 독지 대신다.
0: 도스 대가 쇼.
2: 대매.
0: 야쇼.
2: 나 중인다. 바이바이.
1: 아자라 바이바이.
2: 교츠 메소아. 나 돈주가 중인다.

0: 진짜 돈도 쓴 것 수용도 뭐 인형 지르봐
1: 내가 카체제 되네 야구 요지 펜준이가 알아 삼다야게 주주제 요지 뭐 인기 우르봐
0: 아 진홍청
1: 아 미리면 안 채우지 유리님 보십네 파낭어가 콕바 귤은 두마지 로즈 드그슬의 차두 창만 눈주 여지 나랑 좀 무튜 좋아하게 오 여자 차잡에 내 주딘 주 개침 개마지
2: 이다 전에 하시오 나랑 좀 링수의 불업시리게 지만에 펜주 창보다 펜주로 남창보다
3: 땅 아니다 나도 기념기다 동념도이
1: 쟤는 네 제대 딘데스 로그메죠 난저 창모 냠신냠쇠인다
3: 계집부터 저도 제우지
4: 아씨 그러니 토니시다
3: 쟤는 안게 토니 보시다
4: 장게 체키시다

토라 충제 구 메스엔 댄자 친구 지 렘규 그 총간 하 토라 충제 구르 즈거 메스엔 댄자라 토난 시그 타만 테미쇼라 메 피주 시미쇼 니 소타르 쮸람 하 댄자 튕구 시브린 네사라 인조 시구 시 기즈이 메균 충제 칸점 렘규 다다 하 메스엔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에 되미데 니지워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권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메전 제거타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피조세데 연장 인송용세고

0: 우미도 진짜 재미는 군송네 꼽디 봐.
1: 넘도 발로시 페페페.
0: 네 우쇼도 사차수. 저 진짜 재미네 특히 약해 말다. 티샤죠 오늘 시부감샤. 더도 진짜 재미나. 수고 배 쳐라시마.
1: 샤칼라소시. 제러. 예체가 친구.

0: 지 시내레스와 키라지 아무님 좀 두고 된 요음 두고 어시 씹쳐지샤 그제도 님 좀 두고 아
1: 홍토 칼라세베
2: 아저씨라 키란 최베
1: 잠구쇼 홍토 로레스
0: 공세 레그메 두고 아 레그 양마 집진이 다니 사용제
2: 공세 레가 나다메다
1: 난 챔브리
2: 나 투브다가 십수송구도 가야
0: 니다리가 영어 침치
2: 어찌 공사 레그당담에 소디 쇼 레그디 뱃겸이 유명함이도 하자
0: 가치소
2: 디데스레 하자 저 대나가 세야체나 전시야 로베지라 니수에 호랑이 두스기 파 로베지라 모란 암라게 타가리가 단체 모란 레그 쇠렘네 니 아자 전시알라 레그 균서음이도 아자 날부냐체 대두치기 재산군이 견도 중샤 뭐라 암락에 아는 우주시에 내가 가르치도네 즉 제후를 쓸럽샤 다들 조디 뭐라 암락에 분야제대 전시할 균증은 두시기 저 대학이 세상 때나 뭐라 암락 시기다체 분야비이나 야구 균 유마를 쓸럽샤
0: 샤주쇼기 니 수디 싱그스베
2: 고바시에 누래 그슨 부치로 백업 쫄라키베스로 차수 더 두시에나 개배가 독지 처음하르베
0: 예 뭐시 전에 샤주쇼 세제 니 수디 고를 야구 시에고 삼주 이내 샘내 유배스루치 샌드 징미도 시무도 샤텔레마 셰 징마스바
2: 예 쇼텔라가 셰주 징미도 나조 탑시 동스기
0: 내수디 간세 샤니 요미도 부고 양스바부도 예메는 내투 쳔부시르다
2: 제자 봉아 전나 규이네 나조 토모쇼 줌제 가리나 아자 아자
0: 아
2: 콘즈 세가 지나
0: 내수디 나 계지에 요마르다 견더 치르 치브히나 샤주쇼로 뇽도 딜레체 수시 나 삼스탄주다 그제 세우도 삼스탄고

0: 닝슈, 니 어디서다?
1: 말해, 루초.
0: 아자라, 기랑 겐 녀시티 심부스에 나샤?
2: 조디 하이난 기냐, 수요부여자, 근데 수요네 심부여시.
0: 아자라 기랑 제야 우승자시, 나 대팀무 망부용히, 사가나래, 니야 심부딘제 스뉴메. 닝슈, 라닌다리시 아자라 기 제사야 유자, 나 라르몽기.
1: 가不远的忙着说啊他现在阿加拉今晚还是生意中年啊了不起叔叔阿加拉今天给你来拿吧他现在给请马西宁叔我终于的宁叔用啊
0: 아자라, 나 종인다. 지마 기랑 제가 용희.
2: 용아, 나 가슴 쏘지라.
0: 레스. 바이바이, 아자라. 바이바이.
2: 왜? 응. 라 같이 했어, 닝슈. 밀루 야스 징민도.
1: 아, 대주에 나 말이 암라. 대령 알갈에 가죠.
2: 구다. 미랄 시오. 라이 로춘주 마시. 지도태러. 니에 저그스메. 一年年前的泡沫地，养俺也是的，拉上那么大强不起你的也是多，民族特产呢，海南乐山哪乐是大菜还有，都是他对你上了搞不起来多，上届民族搞不玉米，你也吃没有，一年你们得给拿了，上届民族那里养起熟了的，俺就苦笑没吃够嘛是，现在，
1: 现在，阿姆拉，天天去俺屋里还有事，俺就跟俺小弟。
3: 참감사디디사와시라도니가교사마동시가세시뉴히가레카스와야초야초가레카스와야초저시돈다야초야라소이바나닝쇼기가쇼히야초어찌닝쇼라야호치와가로닝지메시도와
0: 저시돈다
1: 야초
0: 아, 나 종인다.
1: 요, 요.
0: 세니키라스타가 이거지.
4: 바이바이. 요, 바이바이.

장경아 야마치와 육시엄마시 수수수수 고고등 요시 제사장이 쌤나는 아 요시 제마시 장경마시 앱잠시 您说啥技能啊？可这就是。

0: 아자. 가제소. 사제도 발시에 오이스.
1: 아님도 시다.
0: 나 칼라다니 이비.
1: 야레스는 싱시. 푸, 클리다. 더빙아.
2: 迪士达呀，忘了。哦，晓得。谢谢。基布多哎，基布多啊，我哪晓得？今年得考几个月吧？阿姐，今年阿姐那是要去陈希尔萨特里。 코모라 아마라시 집에 상한 꼴센사 대시가 되지
1: 그것이 쉬우이다 근데 쉬교 기랑이 제일 가지 쉬우이나 어, 나 밍밍 스푼 당시
2: 아자 전신을 나 졸업 전기 공주 속에 지출지 랍드 튼 로시에 맞힌 바 집에 톱당시 없이 제일 베드 니 공세 내가 치 없이 디광을 내줄 라자 모란게 아마 좀 없이 도야세 통수 Tene lega marab jalo mako debshi.
1: Rangi ka nyi yin nangda yo ma shi. Tengwene nye tenjin yele yi rang yu. Ka nyi da lakye xe du, lo ka xe xe zonga la ju u shida. Yi nye teri nye go zi, nga nga zui pui mi ba mo yi rang xu gyu rang hi. Pui mi ge tenjin xe du, po kyo gule xe rangi ka go yo shi. Re ma shi la.
3: Re ri, kirang la tuk sun xu su.
1: 你跑没地，唱不唱下瘾呢？该去写了，该不要嘛的。姐妈今天来看俺的联络处，大多忙着拿着呢。
2: 呵，唱不拿做是不？阿姐了，通知囊嘛是。阿姐，陈希尔下下边呢，坐那路边团长，忙些的，就当天了，歇会儿休息嘛是。现在阿姐啷个，要不要忙起了？
1: 地上老对不起，陪酒老没要听这些事下，这些人家那娃嘛当不起，哪点对不起么多？俺可把这个重视，人嘛是。
3: 哦，也没听这些，听人家连个做，你谈的啥农村看季节，走路你敢去？几撮研究所的姐姐，马前不前瞧，要不得乖，谈的老不啥着着。
2: 陈姐，哟，大喜事！
3: 着，眼睛跟着多些。呀，着着着，
2: 要不随手阿姐。
3: 阿姐，你还是我谁？着，跟着多阿姐了，顾不穷，顾不穷，呀就爱小天，让给三路要不是阿当下。
1: 两个菜肉切片嘛子，我随送偷多啊！阿姐了，
2: 通知你这么难的，俺也老早宁不的了，我先叫老马过去过去，听这送嘛些。既然就老早宁边，若不切不的，羡慕多，没人跟着瞧着。多谢那些客气了，既然给三娘把多钱拿。
1: 小爷爷，咱们俺先去，俺今天去你妈去啊！俺不过恩的是，一年不过钱不停这些年，你恩你给去你去牛面。他的可是不钱的，起码找不着。妈些，让了我给我停这些贵这些吧，什么些些着？让俺们俩过活等些没得，见过孙子，趁着我差不有些是吧？让他的红城的，更多是给当土也有嘛些，不过参论前面够了。 把我土也买皮呢，那群现在年轻的特别天天打皮，啥买不求呢？老爹付钱点两个钱，不来爹哪能行？给我钱，咱们再谈有谁？红城了退税员呢？让大婆你个，大家永远有谁？结果你就是不，让爷钱能可知道？呀，阿姐，
0: 呀，让去躲啊！
1: 呀，今晚你没过了，我大婆你家爹爹去，上铺陈皮呢，爹大家小啊。
0: 阿娇，
1: 我听这些，我也就是了的。
0: 阿娇。
1: 아지 괜찮은데 맛있다. 고스타 도스데시. 예사에 저지시 같이.

0: 에야, 아버지.
1: 라가지가 요샤님배.
0: 또다. 딜랑고 버츠리. 과정도 있네 주시.
1: 라란다르 주샤. 라겐가 가비히네. 케말리야 가시. 샬로 도구시라토 미 삼시 지금에 싱크히 이년이 라기 데스베네 줄로 나와 등마시. 나이상다 하이날라 고사프 손도도. 라게 싱크히베. 직대디가 이미 참여한다 카체네. 라게 치직 세베시고. 이 라다님도 딩시 신수회.
0: 아, 마리. 네 가셔오려. 네 기본 세비는 나와 등도. 아미니 인스네 체디기. 저것이 잔내면 이베아. 인지라는 폭도 나나마도 늪수 키스 마셔.
1: 폭도 티네티. 예 당리 칭시. 가당하라로 가비히. 계신이 말럽히나. 녀가 니니가로 라탐빈도. 아사니기 바스 아사. 계시랑 아가비히나 녀 대처. 시무도가 중인다.

0: 홍도.
1: 야, 겨우 넘기시. 겨우서 재난 잡샤스. 루. 오하야. 좀 그 뭐 과과. 야오 쇼스. 제교. 샤 치지지. 루. 오하야. 망스 루리. 오도스.
2: 키라니 다그라 비싱라. 나라 칼라센 아자르 쇠다 름다그시. 신기해.
1: 아자, 장게 신문도. 마치 다 칼라 숨에 쇠배시고 오늘 이 신문도 쓰냐 용마지. 들어 아자라 갑세도. 고아. 야. 더 돈이 쓰루다. 요스. 다치스.
2: 티지 믹세기 님은 가세 아. 기부 틴제.
3: 다 그랬죠. 저런 거 대신 한 20kg 뒤 가래.
1: 저식에 니 뇌 군주 알아 라페 지지 아. 쭉쭉 세워래. 다 로지즈 샤사합다.
3: 알아 돈에 해워다.
2: 믹세기 뒤수 가시스 교셔다.
1: 뒤스 아자. 샤샤바가라. 마 녜제 녜스게 뒤시.
2: 예 탑자러 메쇼 용아
1: 진괴. 저기 화치래. 어, 공유 고기. 교치다.
3: 아.
1: 공유.
3: 용아 용아.
1: 교치 교스. 야, 루루 참루. 뒤스.

0: 저 칼라오네 좋아하고 싫어하셔. 실로 사가스타 파샤르도와.
1: 라스주가 여든 저 중요매 봐. 아자, 근데도.
2: 계시 장분년도도 주민년도도.
1: 아. 재능아. 계시 주민년도도.
2: 가다 아자 슐라게 조진저서 통마시.
1: 아. 대화 다스과. 야. 나도 좀 니보신다. 다자히니 예체도 도구도스과. 아자 갈래카스. 인다.
2: 터트이제 셰브히나 칼라디 너니니르 야스예체도 체디세베.
1: 어, 디지기. 더도 던다신다주. 디. 아. 던다이호주. 어, 담사 세초리.
2: 담사 하세.
1: 어, 조라 난닝원래슈가요니르샤.
2: 소.
1: 아, 아자랑 조라 장리신. 난닝원래슈가요니르샤.
2: 자기 장리신 니주고.
1: 제.
2: 그디니죠. 맞은 하마 셰프지.
1: 조타더. 저 니스지. 팅어 니에 카스갈 게스트니. 조 말레이시아 두스기. 니에 파치지. 조라 카드 체비면은 난닝원래슈가 켈림베 마세. 무일라마디게 켄위스기.
2: 자갈레 카스. 아자게 야스히. 슈구디게 장게 주도 제모호 장게가 슈다 미코코 바도 니에 미체제 야우스 없다 소히 나닝네 삽치히
1: 아자 나지 주다 니 아자나 접지 준조 니 팀즈 세미라 쇼르니제 슈킨 포기
2: 좀가나 주부 삼게 나닝네 산토문도 니 코야 소프트 야우스 소히
0: 아 아자 아자 저가 담도스나 소프트 야우스 쇼 삽수
2: 가르스시
1: 지 피겔레 초 야무도 다과 차나도 긴조지 폴로모고 쇼자 소리닝거도
2: 도교시
1: 어 네 다가 주되 저 오늘 실하게샤
0: 자가 싶지
1: 자가 싶고
2: 더 야시 더 더 하셔도
1: 더 도와자 저게 문상마 돌삼도 디토네 소소 시슈기 세브라 제르소용지 팀 체포고 유 신고리
2: 타시샤시
3: 인샤샤시
2: 소닝제르스 너니 소닝제고야도 아 키니게 혼닝지 지휘베 키니게 삼도다 코이 제베 레가 도구티수 키니게 마시모 마시모 니 메츠 체크스 코 메브스스 코야 이제 니제 코르주히
0: 제 아자 킨데스네 저거 괜찮아 레키시라 표어다
2: 자주도 제모호
1: 말이야 아자 팀은 아자란 게 미대 코르 측면에서도 是吧 다탄의 요청도 소화기부 나조소부 차부시라 차리 디 타코레 코레 약시로
0: 아 제 저거 샵타리 아자 되다 다른 아주 소화디 약화 좀 더 군세 총대 닐레마대 약체 디가랑 아주 숨 창부 유상 저게 코바 둘투래 창부 셰비나 아자 탄다 아자랑 네법 디제 저게 네법 데레 리고 말이
4: 데요 데
0: 제제제 데리 직남다 직사 돈돌룽식이 데비나 수수 네버스다 맵쳤다
2: 계란이 수다 김사직 미셰
4: 라다
0: 저게 아자랑 오늘 야고 싫어지게 아자 게스틴레스 군유메베 코엘레 야호슬로고 삼나 수요금 쳐야 되네. 템나 드레스 코샤.
1: 네, 다 그래. 템나 네 톰브리. 네 준비 계시디. 네 촉동 쳐. 자리식에 다다 랑이 캐린자. 체메디 띵데 중간나 개워 희리.
0: 네.
1: 미드 마 튐베 왕다니. 무요 말이. 상상지. 제 말에 나 존은 나바르기 니 수자. 나바르기 니기. 나바치 고루.
0: 저거 셰프 다 그래. 아자. 네 저 장리신 탄도 추나 사비 키다 찍으래. 만주. 키지다. 카드 제린 누구야?
1: 제 지주 셈모 도 김전 다그리. 시연 삼시 전에 소소 고향 담부로.
0: 시.
1: 아. 자리 시스 니 동네 광주 한니스도.
2: 카좀. 계란이 컴도 지고요. 예 신마리 삼주고.
0: 아. 아자. 나다 네 주소
2: 가좀 제 칼라샤스 댐지 지구 유스 같이 계란 이게 갖고 어떤 힘에 아
0: 아자 아자 야 아자 저게 진대시야 상마 아자랑 치 들었다 아자

0: 비교돼.
1: 아, 왜, 홍정.
2: 저, 다시 오스도 왜? 어, 저왕매상 오스지다 여름에야. 어, 이내 태몽아 지길 때 왜 겁나? 니큰 고구매.
1: 니 나르시 라스지제티.
2: 게 날리니 락사이게 매지러 다시네 니르르스 코야주. 저 제망에 랑 뒤도 따가용. 나로 가르고기 냉하쉬아. 디민조라 교주 야우체니 강교 된도 시울다.
3: 이내 홍청 제마네가 따가 용호 나를 쏘소 디나로라 삼리 호스등기 어 제노 퇴다 신다면어 나 두기다 라초와 차버리 퇴주 초라마도 어 구세 퇴다디 라를 깨주기다
2: 저 구다
0: 더도 퇴다 지기유

0: 디게 락바다야기 허텐게 영지리
1: 삼촌스민 도 디헨제다
0: 샘청라 키란딘데 용암 쳬블라 디랑 좀게 주인자 급지 야오시라 여지
2: 마든 재미스텐다
0: 레스
1: 다시 개능 말이 오늘 님 재미스도 빨라게 띵띵 입는 것이 랑게 재능
2: 지다 디 통지시켜
1: 아시 고마시 고치부터 이제 나리 제쇼
2: 말이 빨라 로트 조리 배 통가지라 단도 빨라라 라 하이난라 시차니 이스 주니르바 제자 박자 역시

0: 짜드.
1: 어, 얘기하죠. 아, 그치.
0: 응.
1: 네 아님도 린수를 파용가.
0: 오늘 애 아님도 빨라기 중간당하주님배.
1: 네 삼십삼비. 개시공사 맵 수비나 두주 규름 고시. 텔레미신 달성하셔. 나가 년년 세배.

0: Ashwa, Shinadige, Yatakucho. Druda, Gurim to Sama, Yaku Yu. Rampam Nichir dish. Tenda Sama, Nichucho. Yondwe.
1: I named the Dreddy, Tenda Dichitushbe.
0: Kushin, Yasam Dansa. Gambi and Yosatushi. Nastachito.
1: Nature Kitty Kitchi. Pala Gong to Jolly Be Tungasta. Shanging I named the Jessica Jumin Be.
0: Rambala Chunga Sonsa Pinya Sama Ganypinja Yanshi, Nalubu Topja Tumbina, Sampio Mashi, Diletuci, Nyanya Ran Robuce, Unsitun Tatuce, Sabdaga, Nia Quantim Dishua Chido, Rambala Damla Dendishuni, Chingani, Shelashiana, and the Chiwini Chicha Mashi.
1: Did this in the Javishi? Jet
2: Ling Shuli Chinji. 可心기 파무토니히에
0: 노 可心아님도 하이난 대규체프바 제자 마라발라 총가다 뒤인제 파무니 제체 코남다 게시기 마세 可心 공세 전다 망고치 탁주시기르샤 마라주고가 연습하시
2: 이내 링쇠러 닌가 다가라비 요시 샤파치제 젠상기미 통비히나 그제체가

0: 링크 당하죠. 이 남기 링크 당하죠. 다리 주지 좋은가? 시지 나가 좀. 로딩기 되죠. 산용 잠파. 시지 용 잠파. 마치 용 잠나고. 주리 다. 쇼고지. 농창이. 모체 당 신도 망상 최고. 샤탕 차샤. 공아. 야시소. 원상 최고. 오모 당 세미지. 신지 신도 소. 님다 최고. 초 망상 최고. 동지 나오 당. 창다 농상 최고.
1: 로딩기 사자 최고. 대단히 좋아. 이럴걸. 카바르기 친구 카시에 토고의 제배 개보 고르자 차사 쇼레식 체니 융보식 소고 상에 스미레 대바라 니가 친구 레알란도 카웨 쇼레의 제수 동도면대베 군이 감시 되네 팀로 주실이 되네 쇼레레 최배 내가 시배 매치 진비

0: 애교 중대 대강 세와 대달라 잠니 디게기 카바 정보 보진 팀딩도 교신유 민어만의 토교 마제베 공례야 말라네 독수 안간지지 정부디 민어만 토네 토교 제차보다 말라네 신의 배주체도 주고 있어지 모두 이제 제발래 년도비 전시금 뭐 속바 민어만 카바 안가 정부디 라베 제수 제만이도 배주체 매버 강조네 정부 요건라 정보 토비 증거유 바시 미디다기 심례 서베 직제식이나 카바르기 정부 대다 대비도 토게 지시게 심례 서원이 카바르기 정부 망다식라 대비도 정규가 라주 앙다 죽베 직제식이
1: 심례 서야 직제디 도스 앙다 망부지 대비리아 민고메 앙다리아 주리아게 직제식시 나즈 도유베 망유 돈레 나리아 망유 편체 돈레 제베 신주 마세 망유 디조 편체 부시라리샤
0: 년도베 당제식 미션기 민도네 토그제베 카바르 친구 대다 태가랑 응어말라 교드 메베 심례규 대비도 토그 신지 신의 녹진 커뮤라 죄초그 여베 자제 추마 소지 인공 토변 유기유 대나 카바르 친구 지기 공제디 늪카시에삼 늪주장 퍼기유 대니 니소 레림 대추 캡산 치슈기 대외 레림 대안기
2: 심례레 니초베 지제기 초지 니제 토네 팀계기 니소 초바다 안디 체제 카바르 친구 댐조 독수 제도주 디네 편진 파종제 개보 청소기하시
0: 전시금 몰라 속배 코저제배 군시수 년도배 타르 호난샹 텐탕 장사소수 금리유배 심례기 속배 국민을 딱제 세바타 권전 낙장 강도 유미 레그 강도 이민 소라 집제시 년도 년간 려다와 제바라 曹종기 년도배 湖南탕 광동, 浙江 소 서구 망다시의 교회는 퇴직도 심리 촉배 국민 진수 제보시 급대 류치금 몰라 촉배 심리 촉배 국민 조남 진수 도바다 심리 이직제다 교제로글래 민오매 토구 제배 카바르 정부 편지소 니소 요제 흉시 동시
2: 금이 니 보마 랑샤 다 금이 지기 나라리아 강조제 심리 이직제 디샤 금이 신다디 나라리아 초와 예설이샤 관주 퇴가달 창사를 야친제 전체금을 낙배 나라네 카바르 정군유기
0: 흉시 당의 심리 직제로 루지 개배 창벌 망라 시균 체외 대대직도 안장 토그 제통의 인비 침계 현재 냅둔 시세 매도 미루에 요제 임시
1: 심리 직제 디나리아 최 전부 루사 주주를 시어시 전부 루사제야 카바르 정부제리 루초고시 도유 예전바 민고마급에 카바르 정부 라베 지리아 디나리아 루 제주 니제규 카바르 정부 디조 춘지시아 요시 데브지도 진진다 라주 안다이네레 당초고시 다딩군에 레주 정부시 라리샤 난주 규든 디나리아 도유 니진베 추고 아메나네 토규 지급 배주 제베게 라주 안다 편제진이죠 돈베 봄카세도 장보체와라 문에 항상 야르샤
0: 심례 족배 지게 니소바 팀기자라 추지 고바조 코조 대직도 안간 주버타 대다종네 개보사회 니소 규림세보 멜린 특진슈버시 대한 팀계 족바 대 용법 속다 오마 대다임버시
2: 심례를 야 겐겐겐기 카바토니 지르소와타 대종바 뇨겐 최와소 지규하시 대대가르 지게 기년제 토네 콘조로 안간 근데도 근데 규규미 개지치기시 토거 잡다 대꿀기시 젠고인 저거 말이 난조로 독수 잠가 지그시 디 근행을 지엔다가시
0: 심리 족배 민오맨 토안에 대비직도 리그민자외 APP 난조 펌니 지제도 담린 제배 닌제규 로딘 컵류자 겐라 종배 민오맨 토안에 토그 제배 카바르 청부지라 타르 고르 자자기 키보 르그유바시 대단한 낙장디 닌도배 제주 특진투바시
2: 고조의 카바르 청부지기 만에디 고르 니게 예윤지 인서시 카바르 앙라 르네 하람 케보고로 납자네 제자스르가시 강달 총샤기 년도 요부터 APP 컨저지 토괴 진도 요부이나 콘조에 자외차 총샤려야 디 토괴 치두고 요서시
0: 년도베 뉴제 세부규 년소 조부디 개용기 신진 출력 제부부터 규제면자 주장 요직 공림도 정부 코저 지간 요라 버림도 민원매 자주 지간 요바 월림도 종간당 케보 중에 요베 지두 차 하장 추부 요바시 규제면의 현동 고치 시동라 신비 팀게도 지마 미치지 클락이 제딘 종유바시
1: 건지 민고만 말고베 도수 정부 토그 제제 팀게 자주디 비유나 뉴제티 치카보 시달이 교대시 미망보디 제게 체진 실례케드 지속게 네밥티 하장 첨부시
0: 파리기 진순 차주리 년도배 레그 중대 강기 파르게와타 심리 쪽배 쿠미 소 참마 진순 제배 로마 국주 제배 지만기 체진라 전류 제배 로진 커류기 년소 차와티 자고 특징 동도부 중시 Nyendoni zholu dawasi bar, cao zong mima chimgangi kyodion tere timra chwa ne tiju che di. Jinba mingergi chirin la zanyu che be kyu mingi, nyeje ma namla ka so sor lo nyi tang dao sum ne, lo si tang dao sum par gi tuyga zunju chigo ma se, ngui che ju gu timda yang je bashi.
1: Komdab jimara nganzu kyodion chi zay chupa da deya dungdi chani dongwa. Di chendin je du gyurbe chokdu gu nyuba chik tunpa che je, zhungzan de ngungo tang leri na ju gyong. 예고 지난 냠주께 고주 말아지 주부 체제 난주 정시진께 변조 교정아 주주 투주로 사신 된배 팀종께 길에 콘도 투부치 주기
3: 팀산 미마부지께 차지규 레그 체고신 마세 미도킨 챔버팅주 용법 치외 레니 딘제다 딘제 유스위 더 캡야부 인데리 망부지 통야 요신 원능한치 레그 체두 소수 체진 치는 마켜워 컨제 치고현아 ngancui zhongu si qing lob qing qing zhi lob ling ki gi yin qing huo zhang ling han la ki zhe zhi zhi zhe nan du
4: ngay de na cang mei sim na liya chi de ding zhe xi dang gu gi ki bo qi ne ning ge yang ti zhi ge qi wa tang tian bo ma ne ni tang ni si ya de xin ki si de ge ce du zhu zong dang gu gu yu ne ti ding ding ke lu xi zhi ji dang qin ding ki li zhi zhi ne zhang liya qi jing guo yu si du ji dang xi zhe qi jing ti ge ku dun qi ne zhi ge yu ri ma du la ba ya tu dang la ge ke qi ba ge bi ya tang dong dian xie zha zhu qi ya zha zhu ang da dun ya Da kang da, ngui zi da zhuo yu bu yin qin, ngi bai tu zu zu tu dang zha zhu ni bu qi gu shi. Ki zi lak zi ki ruo ma bui li ge ting zhe yi ne, ni jin bi zu bi ni na li ya cu ya ki ni ge qi ra yu shi. Ting zhe yi ne, su zu tu dang qi rin ti ki qi, xin da li ya qim ge ni su ki li ge qi gen yi ruo ba ya, kyu ri ya ki ni ge qi mu yu shi. Qi za ngi de bi ne, ti ti li ya yin qi, to suin qi gu ri seng yi.
3: Mi mang bu ji sam lu ha jang dab di yu shi. Ka ji ge san ba ya, xio le ji ci. yung bop do zi sa chi cu wei zhu song pui tup chi sen gu yu xin. Yin ni sam lu dup di bu di, tam su su yin ni kub lu pu gu xin. Wo neng kub lu di ri ki zhung zi ni gang guo tang tian zuo ya dong di dong gui qiong bu yin neng. Si xiong cheng bi li kong ni pen yu ki qi dup ken zhi bi gu yu na. Ngan cui mu tu zhung gu si qing lup qing qing zhi lup ling ki gi gen qing huo zhang ling han la ki xie zhi ji xie na du.
4: Kwan liya nye shubi jimbang ki suzui to suyun du shi sadu dungi san ma se. Tungi to liya nye so cha ju tiri liya to dam gangu si gu ti li rim shibu na liya kip deb chi shing. Tangdu o chim zin tang chim nyu chenbi ngu ni shibi yin ng, bi na jidi chenbi gyun tu cha si chi gu bi mu ma rbed. Di nang si nga zui cha du nye so bi jimbang ki riki chi jing gu ju che ba ya dungdi dungyo nga ne lhu yin tang cham ju zawa ni nang yu yu ma shing. Di ne li rim kyo kong ki jung zi ni to dam chun jing si gu ti yang ki ha jang ki chi ma shing. 고지 로틴 챔부 송키 군의 셰비니 군대 민비 카발 챔부 소리리야 토담 춘진 치고부터 무칸 키 군의 셰비니는 보충 팀망 키 멍의 동린 치부터 무칸 지저 토고 군대 미리 소리야 뒤제기 닝고 말아지 조야 디니 하장 키 케심시 키시 토네 유베 지르 유친 람싱가고 탕 토숙야 티 케심시 디니 지만 게르 키 군의 셰비니는 지용네 소소 게르 키 체린 키 케지 정신 기 도시 차도 동기 디니 케심시 난초에 디부 신다리야 토고 체체 레가 세계에 리야 게기 체진 컨제다 컨제 뚱구미탄 체진 컨제탄 컨제 뚱미루 이민티 지만 용근원의 세비는 티조 규린 체제 스스로 심나리야 청시지 유럽군의 세상기
3: 레세 갤라리아 토제나 쇼히 어세가지 다 팅상 컵류 겹터리야 남이 나서르시도 갈 다이니 컵류 포겐 티조야 직튕키 케주 직장 유럽티 만에 마보야 키보 침보 유스야기 루티치야티시 디카르 간츠에 스몰 헨게르야 친구 샤지르 조와 마부시 좀나 키보 침부시 제게 인스 이야기 루치기 갸르야 마츠미나로 시큐탄 쳇지 지유 쳇바야 커브르 게편야 동디 동쇼 체제 당니 니소키 차주 티지 네세 스교니 자고 동규 지구 쇼힌 오야 스몰 헨게 팅디리친 슈삼타 쇼힌 헨게기 티웨 망위 침루 시지 켄데유는 추리 진디키 침루 균시규 켄도나쇼 Tengye, shuden chago.
5: Tengdo ge kola dili. Siri yodo zo chungyu jangbo si yin. Chumuyi 所连根的孙秀警醒，特动昔日的云将列主住军队为严谨木差的苦弱秋末香香土油他们的家族的对着塞伯托了长而且为苦的人秋末的王为催促的娘心根老于苏扎的那么几日一托年色系地图追望增巴拉起养的今晚也是我拉起你个的作为没能给苏扎他们些人穷抗力重新咱不松给国共里几年前辈塞过了准备我在这一巴拉起

0: bujie xian de song yu. Singapore ji zi gu nin ha long la ba zuo te bie duan zhang jia de dun ji tun sim sim ba ti de lue ren ge tuo xiu zi li yu. Ma de si ru feng a de luo zhe cang ma ji zi jie dang gu nin luo zhe xia yu ba shi. Ma de ni si de bie wa la luo zhe xia ba ti luo zhe qi dong ni ge tang luo ma qi zhu ju ren ni zhe ma xiu jian de bie ba shi. 마르세야 코르유지게 니디 투샤 코르웨 주제 뇽스인 체치 체르도 메시 도마타 은여로 능수 디신 넘시 사진 소제 주제 단 저와유라 헤르네시 사즈마 부 나세 메균레 추르베 투샤지 슈긴 포 유제 시브시 스몰렌제 드링게 중앙 소제 점자 니르 슈스비
1: 대외 망외 선교 켄드나 중앙 인트리 콩게 선교 구제 차외 토네 시로나 링게 상고제용
0: 상고제용